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자유 성경 공부 나눔을 위해서 한국 마더와이즈 대표이신 조은영 사모님, 그리고 현승미 집사님, 김혜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일과가 포도나무의 원리, 생명이에요. 그리고 첫 주차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 사랑의 양동이라고 나오는데요. 사모님, 이 사랑의 양동이는 어떤 내용이죠?
1: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양동이를 우리 안에 갖고 태어난다. 근데 그 양동이를 채워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욕구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 양동이를 채우실 수 있고 그분만 채워주실 수 있는 이 양동이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양동이를 채워가려고 하는데 그 양동이가 필요한 부분들은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욕구들, 그 니드,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속감.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몸부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저는 자유 공부하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양동이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깨달았던 것 같은데요. 집사님들 어떠셨어요?
3: 저는 사랑의 욕구도 인정의 욕구도 소속의 욕구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의 욕구를 처음 결혼해서는 남편한테서 무조건적으로 체험받고 싶어서 되게 고군분투를 했고 제가 이런 표현도 썼어요. 나는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강아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꼬리를 막 흔드는 강아지 같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그 사랑을 남편에서 체험받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아이들에게서 그것을 충족받고 싶어서 또 아이들에게 그 양동이가 각각이 있을 테니까 그걸 내가 다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고갈 상태가 되더라고요. 나는 체험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채워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양동이가 큰 아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리 채워주고 채워줘도 이 아이는 늘 항상 비어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이 올 때 좀 좌절도 되고 상처도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랑보다는 그런 인정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좋은 아내가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양육을 참 잘하는 엄마야. 그게 저에게 어떤 또 다른 그런 상점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1: 그는 우리가 이제 교재를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의 양동이를 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남편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3: 남편에게는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하면 네. 남편이 돌아오는 반응이 네. 정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야.
1: 그러면 그 욕구 중에 세 가지 중에 인정받는 거?
3: 네. 네. 그게 굉장히
1: 남편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나의 사랑의 양동이가 채워줄 수 네. 있다 하는 생각?
3: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순종적이에요. 뭐 아니면 아이들이 인성이 참 좋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1: 다른 사람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해 주실 때
3: 그럴 때 이게 채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유지기간이 그렇게

0: 사기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케어하는 그 파트였는데, 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너무나 막 칭찬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뭐를 할수 있을까? 그러면은 뭐 계속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뒤돌아보면은 그게 뭐 30몇 년 전인데, 되게 교회 일? 진짜 헌신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때 보면은 저와 예수님의 관계가 제일 멀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영접한 그 이후로 제일 분주하고 제일 다른 사람들이 보기로, 그리고 저도 착각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많은 섬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사랑의 양동이가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할 때 채우려고 했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인정받는 것도 됐고, 저한테는 이제 시집으로 오니까 소속감, 목회자의 가족 한 멤버가 됐다 하는 것에 대한 나는 여기에 중요한 한 존재다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저의 양동이를 채워가려고 했던 몸부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저희 다 지금 실패담을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자유 묵상 나눔으로 한국 마더와이즈 대표이신 조은영 사모님, 또 두 분 어머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조은영 사모님과 어머니들의 마더와이즈의 성경공부 자유교재 나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정에 대한 이 사랑의 양동이를 인정으로 채워보려고 아이들을 되게 못살게 구는 것 같아요.
1: 네, 어떤 면에서?
0: 칭찬받는 아이, 모범적인 아이, 이런 아이로 잘 다듬어가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모범적인 틀에 아이를 자꾸 맞추려고 아이를 계속 그 안에 넣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저도 흡족하지 않아서 계속 마음이 안 좋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1: 내가 내 방법대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욕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인정하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앞부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과 연결은 돼 있지만은 온전히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그 양동이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밑에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0: 다 뚫려 있을 것
1: 같아요. 다 뚫려 있고 밑에만 아니고 우리의 방법대로 채우려니까 우리 아이들이 채워줄 수 있겠지 하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단계는 I think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습관적으로 그분과 그냥 붙어 있는 건가 그 시간 뭐 15분이든 뭐 50분이든 뭐 예배 시간이든 그때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분 안에 진짜 거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언어들 그 부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거하시고 계시는지 하는 그런 질문 왜냐하면 그분을 떠나서는 임시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임시적으로 칭찬도 받고 임시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0: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 없어도 너무 잘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저희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빨리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1: 엄마의 방식으로 엄마의 방법으로 내가 아는 그 길로 계속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잠시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춘기라는 걸 던져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점검 포인트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내 아이지만 잠시 맡겨주신 이 자녀고 그리고 나도 이 순간 이 아이가 사춘기를 통과하는 이 순간 나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 관계들이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갓난아기 때는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애기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할 때도 있고 아이가 커가면서 그리고 진짜 좋은 점검 포인트가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도 격려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점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춘기라는 거.
0: 네.
1: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때.

0: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춘기가 올 거야.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나 없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양동이 너가 먼저 채워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없고 예수님 한 분, 그분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냥 채워주시는 것만 아니잖아요. 막 넘치게. 그렇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마더와이즈 성경공부 교재의 자유교재로 함께 했습니다. 자유교재는 어머니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성경공부 교재인데요. 오늘은 일과 포도나무의 원리, 포도나무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사랑의 양동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모님으로부터 함께 들었는데요. 집사님들, 이 사랑의 양동이를 채우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 배웠죠?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인정, 그리고 소속감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2: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이로 인해 좌절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고백했었는데요. 오늘 이 나눔을 하면서 그 좌절된 마음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나의 그 사랑의 양동이가 채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들은 분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 모든 걸할수 있다라는 큰 위안을 얻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0: 아까 사춘기 아이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각자의 그 전에는 아이들의 양동이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채워주려고 했다면, 사춘기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양동이를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그 욕구 가운데 저는 주기 싫고, 아이는 뺏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좌절하고, 제가 저거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떡하죠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아, 그 아이의 양동이도 하나님 안에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게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충만히 넣어줄 수 있을까요? 하고.
1: 네. 사모님, 저희 안에만 사랑의 양동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남편 안에도 사랑의 양동이가 있고 우리 아이들 안에도 사랑의 양동이가 있네요.
0: 네, 그래서 그 욕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 분만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조은영 사모님과 두분 어머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어머니들을 자유롭게 하는 다섯 가지 원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워보는 마더와이즈 자유 성경공부 나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랑의 양동이를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 링크를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더와이즈 방송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극동 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고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0: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대통령 자유훈장과 10번의 에미상을 받은 미국 MBC 방송국의 대표 앵커 데이비드 블랭클린은 빵과 벽돌로 알려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들

대신 벽돌을 놓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빵이 아니냐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벽돌을 걷어차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앞에 놓인 벽돌을 주워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이 빵이냐 벽돌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미국의 격언 중에는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몬에이드를 만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만들어 팔면 다시 레몬 여러 개를 살 돈이 생깁니다. 몇 번을 반복하면 단순한 레몬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격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신맛이 강한 레몬을 인생의 고난이나 불행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몬과 같은 고난, 벽돌과 같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길 때 불행이 아닌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내 눈에 볼 때 어떻게 비치더라도 그것을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사모님의 예수동행 일기를 한편 나누어드립니다.

일어나기 어려웠는데 오늘도 새벽 전으로 이끄시어 기도로 풀어내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부릅니다. 주의 선하심 안에서 이끄시어 마음 안에 세상의 지저분함이 조금도 없기를 간구하며 간절함으로 주님 부릅니다. 알 수 없는 힘인 것 같으나 알 수 있는 힘의 이끄심을 받으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영과 혼과 육을 뚫고 들어오시며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그 애타는 간절함에 마음을 싣고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오늘도 섬김의 마음으로 아기 학교를 위해 애쓰셨을 아기 학교팀을 축복합니다. 아가들과 함께 참여한 엄마들 또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깝게 느껴지기를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갑작스런 제자훈련 휴강으로 여유시간이 생겨 딸에게 다녀오게 됩니다.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오늘에야 다녀옵니다. 딸이 나가고 있는 방송 듣고 함께 저녁 먹고 영일만 해변가를 산책하며 좋으신 주님 부릅니다. 주님 생각하며 하루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베푸신 은혜에 동행의 걸음을 함께 하신 은혜에 이 비천한 죄인이 감사드리며 은혜의 주님 부릅니다.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오실 분이 더 계셔서 주문한 개수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남편이 난감해하니 모임을 만드신 분이 당신은 안 받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며 주님 부릅니다. 아, 집에 비슷한 물건이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남편이 준비한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 건네주며 자신의 것을 뒤로 미룬 분에게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남편이 그제야 마음이 편한가 봅니다. 제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잘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자 대학이 오늘 또 갑자기 휴강이 되니 마음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늘 시간이 맞지 않아 들어주지 못했던 딸의 부탁이 생각납니다. 오늘 해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녁 시간 남편과 오랜만에 포항으로 다녀옵니다. 가족과 함께 있다 보니 휴강에 대해 조금 어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 미안하네요. 주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 좀 더 기다렸다가 결론을 내리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요 근래 마치 새로운 믿음을 접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고백해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그리고 내게 펼쳐진 상황들이 설령 풀무불이고 설령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실 수 있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펼쳐진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주님의 깊으신 사랑이 믿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주의 전으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주님을 구하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기 학교에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이 휴강되어 갑자기 시간이 납니다. 딸과 오랜만에 포항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가족이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딸이 방송 일을 재미있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블레싱데이 둘째 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힘을 내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평화를 부으소서 맡겨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은 마치 이 풀무불 같고 또 사자굴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이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에 더 분명하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 가족들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커스 워스비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해 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해 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을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예수 동해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합심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별된 거룩한 교회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영적 나병에 오염되지 않기를 구하며 오는 주일 블레싱데이 새 생명 축제를 위해 초대한 베스트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부릅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욕실 부분 공사를 위해 만남을 가지고 과하지 않은 적당한 것들로 자재를 고르며 주님 부릅니다. 이사 오기 전부터 사용한 20년이 훨씬 넘은 에어컨을 얼마 전 저렴한 가격에 새로 구입해 오늘 교체 작업을 하였지만 까다로운 작업에 시간까지 늦어져 다 설치하지 못하고 다음 주 계속하게 되어 주님 부릅니다. 6월 Y 창립 기념 선물을 준비하며 이번엔 간병사들까지 챙김에 더 작아 보이는 선물로 주님 서로 함께하는 마음만은 잘 전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제 행사 가운데도 또 오늘도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서로 방법과 모습은 달라도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간절한 찬양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 주셔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또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통의 부재로 다소 지루해진 어제 행사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누군가에겐 Y 정체성에 대해 알게 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기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씩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변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Y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배려와 도움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함에 늦었지만 일기를 쓸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울산 YWCA를 섬기시는 권사님의 일기인데요. Y를 향한 권사님의 마음이 일기에서 느껴집니다. Y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때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때로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늘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는 권사님의 모습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병진의 목소리로 듣고 옵니다. 비 준비하시니.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를 쓰실 수 있는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접속하시면 그곳에 다른 분의 예수 동행일기를 읽을 수 있고 또 나의 예수 동행일기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나눔 방을 만들어 그 안에 함께 일기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예수동행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동행 일기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해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24시간 365일 주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인 거죠. 예수 동해일기를 매일 쓰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매일

일실제가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의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의 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일주일을 계속 함께 이어가며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예수 동행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장소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가정의 헤세드가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훈 있으십니까? 가훈? 저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였죠. 가훈을 써오라라는 숙제가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써온 걸 보면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정직, 성실, 뭐 화목, 혹은 어린아이가 모르는 가화만사성. 꼭 어른들이 쓰면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그래야 있어 보이는지. 요즘 세대는 조금 위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훈을 하나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가훈이래요. 가훈, 인생 뭐 있어? 뭐 인생 뭐 있어? 이 글을, 이 사진을 올린 그 주인공이 제목을 붙여놨던데 우리 집에 허접한 가훈 이러고 이걸 올려놨더라고요. 인생 뭐 있냐? 한탕 노리는 집안 같아요. 반대, 이런 반대되는 내용들도 제가 봤습니다. 보증은 서지 말자. 이 가훈이래요. 보증은 서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뭐 이런 가훈. 저는 각기 가훈이 집집마다 다른데 이런 가훈 밑에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가정에 뭔가 좀 가득하고 넘쳐났으면 좋겠다. 어떤 집은 돈, 어떤 집은 성공, 어떤 집은 화목, 뭐 이런 거, 이런 게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1장을 읽었는데요. 룻기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답고도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는 룻기를 인류가 낳은 최고의 단편문학이다 이렇게 칭송하기도 합니다. 총 4장이고 85구절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그중에서 45절이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읽기가 굉장히 편해요. 오늘 집에 가서 4장까지 단숨에 한 10분이면 읽으실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룻기가 위치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배경이 사사기예요. 룻기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여기 배치해놨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있는 영롱한 진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책 룻기가, 이렇게 학자들이 칭송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가 엄청난 이야기를 다룹니까? 굉장한 이야기? 막 한나라의 흥망성쇠, 뭐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데올로기 이야기, 이데올로기 이야기, 막 거대 담론을 다룹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뤄요. 그 가정에도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을 찾는다면 단 한 단어, 헤세드, 헤세드, 사랑, 인애, 자비, 긍휼, 여러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오히려 번역보다 헤세드라는 말이 더 히브리어인데 익숙하죠. 우리 교회 쉼터 이름도 헤세드고, 길거리 가시다 보면 카페에 가끔 헤세드 이런 상호 보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혹은 누군가의 부모로 꼭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품어야 할 기도 제목과 결단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헤세드가 넘치게 하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헤세드가 넘치게 하소서. 네, 이 기도 제목. 가정에 막 택배 상자가 넘치고 부모의 잔소리가 넘치고 사춘기 자녀의 짜증내는 소리가 넘치는 게 아니라 헤세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헤세드가 저절로 넘칠까요? 저절로? 아니요, 헤세드는 서로를 향해 베풀어야 합니다. 기억할 사실은 헤세드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었으니 너도 이만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건 거래죠. 계산기가 두드러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헤세드가 아닙니다. 헤세드는 대가 없이 먼저 베푸는 겁니다. 그 헤세드에 감동해서 내 인생을 던져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헤세드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먼저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헤세드를. 당연히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이거 대부분 부모님들 앉아계신데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을 해보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에게 헤세드를 베풀라.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헤세드를 베푸십시오. 룻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는 영적, 도덕적으로 무너진 암흑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떡집이라고 이름 붙인 베들레헴, 그 뜻이 떡집인데 그 마을에, 그곳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한 가정이 이방 땅, 외국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자녀가 두려운데 아들만, 두 아들도 죽습니다. 10년 이민 생활에 남은 건 모압 땅에서 두 아들 결혼시켰거든요. 남은 두 이방 며느리, 외국인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과부가 한 집에 있게 된 거예요. 새 과부가. 오늘날로 바꾸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청혼의 품을 꿈꾸고 가족을 이민해서, 외국으로 이민 가서 10년 살면서 자녀들 국제결혼시키고 정착했는데 남편 두 아들 죽고 빈털터리에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죽어도 고향에 와야죠. 고향에 와서 죽어야죠. 살 길이 막막한데 일가 친척에게라도 와야죠. 오늘 본문의 시어머니 주인공 나오미란 사람인데 똑같은 선택을 해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떠나는 길을 나서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말해요.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강조해요.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 이거야. 친정으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강력하게 권고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문화에서는 이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옛날 이런 말 아십니까? 시집가면 그 집 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귀신인데. 시집가면 그 집에 귀신대라고 했잖아요. 조선시대 이거 뭐 당연한 말이었고, 뭐 50년 전만 해도 통했던 말이죠. 여자는 출가 외인이고, 뭐 맞고 돌아와도 돌려보내고, 그런 시절이 불과 수십 년 전입니다. 지금은 뭐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요. 자, 그런데 수천 년 전이라고요.
지금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며느리는 단순히 가족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유일한 노동력이자 노후 보장입니다. 며느리를 곁에 묶어두고 수발들게 하는 게 그 시대의 상식이자 나오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거추장스럽다. 너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는 계대결혼이라고요? 아들이 죽어요. 그럼 그 아래 아들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대를 잇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워낙 흔하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던 때라 그런 계대결혼이 있었는데 근데 나오미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럴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폐경기가 지났고 자기에게서 또 다른 아들이 나올 일 없고 자신은 결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 나오미의 나이를 약 40 전후로 봅니다. 40 정도. 요즘 40은 뭐 완전 청춘이지만 이 당시는 한 15살쯤 결혼을 했어요. 평균. 그리고 모압에서 10년 살고 두 아들 장가 보내고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4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이었다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나오미는 요즘으로 하면 완전 노년의 할머니인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나오미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짐이 되는 상황입니다. 두 며느리가 없으면 노후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서도 이 룻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그 당시에 사회보장 제도예요. 이삭 줍기가. 남의 밭에 떨어진 나달 주워서 먹고 사는 게. 그거 나오미가 나갑니까? 룻이 나가요. 룻이. 나오미는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노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내는 걸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오미가 보여준 헤세드예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의 미래를 선택한 헤세드 사랑입니다. 나오미에게 며느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며느리를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우리 내 아들들과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나 책임져야 된다. 뭐 누구 하나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할 사람 없습니다. 그게 당연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요. 왜요? 며느리를 노후를 위한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꿈을 가진 인격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가면 너희들 인생 끝이다. 내 걱정 말고 제발 가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이게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내 배 아파서 나온 자식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며느리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오미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을 자신의 자녀로 대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11절 12절 보시면 나오미가 이르되 뭐라고 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난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 딸들아. 딸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요. 자녀를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헤세드. 사랑. 나오미가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자신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움켜줬어요. 그게 그 시대의 당연함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오히려 그 움켜쥔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 이 선대에 쓰인 단어가 헤세드예요.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헤세드의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서 너희가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이루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 재혼해서 새 가정 꾸리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개화된 2026년 현대사회를 삽니다. 쉬운 일입니까 이거? 며느리가 남편이 죽고 나서 아유,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저 이제 제 인생 찾아 떠나겠습니다. 가서 좋은 남자 만나고 웃으며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시어머니 중에 겉으로는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너 아직 젊은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 죽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룻기 시대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운명 공동체로 묶여있지도 않습니다. 계대 결혼도 없고 대가족 사회도 아닙니다.

0: 겁니다. 그러니 헤세드는 기분 좋아서 베푸는 친절과 사랑과 인애가 아닙니다. 마음이 안 내키고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꺾는 지독한 의지가 담긴 사랑입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여기 젊은 분들 많으신데 자녀 키우면서 사춘기 때 막 반항하고 내 뜻대로 안 움직일 때, 내가 원하는 대학, 직장 못 갈 때, 내 체면 깎아먹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더 나이 들어서 노년에 자녀들이 안 와요. 자주 안 와요. 연락도 잘 안 합니다. 뜸하고 섭섭하게 대할 때 내가 이 녀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안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혹은 중대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 때로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의 권위로 찍어 누릅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거다. 대화가 아니라 간섭하며 반대부터 합니다. 그 정도는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부모의 권리일까요? 혹시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는 욕심이 아닐까요? 이때 나오미의 헤세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라고 룻기 1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오미는요, 놀라운 사실은 며느리들이 모압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 우상에게 가는 것까지도 막지 않았어요. 15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놀랍죠? 여러분, 요즘 신앙 좋은 부모라면 말이 됩니까? 사지를 결박해서라도 교회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나오미가 영적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들의 인생을 자신의 종교나 가치관으로 억지로 결박하고 억지로 묶어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무책임한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의 헤세드입니다.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른 길을 갈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배신감을 억누르고 그 자녀의 삶을 한 인격으로 존중하며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노후보장이 아닌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며 축복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물러나는 그 지독한 인내, 그게 부모의 자녀를 위한 헤세드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자녀에게 무한 자유를 줘라, 뭐 넌 내 손을 떠났어, 신앙을 버리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너 자유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걸 아시죠?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서 억압하고 이걸 신약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왜 자녀가 분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생기십니까? 말이 안 통할 때요. 말이 안 통할 때 막 설득하려고 막 그러다가 이제 화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때 부모가 말이 안 통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만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부모의 못 이룬 욕망의 실현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때 이 나오미의 헤세드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노후 보장인 며느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준 나오미. 늙고 병들어 앞날이 불투명함에도 두 며느리의 앞날을 먼저 생각했던 나오미. 그게 부모의 헤세드입니다. 저도 부모잖아요 여러분. 부모죠. 설교 준비하면서 참 찔렸습니다.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성경에 말하는 이 부모의 헤세드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곳에 있는 많은 자녀분들 두 번째,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헤세드를 베풀라. 부모에게도 헤세드를 베풀라. 이게 이제 자녀가 보여야 될 헤세드를 생각해 보려는데, 가정의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나오미가 먼저 헤세드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자 두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이 룻인데,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1: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0: 아멘.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서 다시 웁니다. 어머니 헤세드가 느껴진 거예요. 사랑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어머니 말대로 떠나 친정으로 갑니다. 오르바가 여기서 지금 이 싸가지 없고 소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또 배은망덕한 그런 며느리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오르바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거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민 가서 국제 결혼했고 남편 죽었는데 자기 고국 버리고 시어머니 나라 가서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는 게 말이 됩니까?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봐야 고생뿐인 건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아는데.

0: 네, 뻔하는데요. 뻔한데요. 그 오르반은 상식적인 도리를 다 하고 제기를 간 겁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다르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바크라는 단어예요. 나바크.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 합하여 이 단어가 따박입니다. 그 단순히 뒤를 졸졸졸졸 쫓아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나오미 어머니의 인생과 결합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비웠다면 룻은 그 시어머니의 빈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채우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헤세드, 당연함과 상식을 넘어선 신의,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계속 가라, 너 가라. 그 말리는 나오미의 말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인데 같이 한번 16절을 오늘 요절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1: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0: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며느리 룻의 고집이 나오미보다 훨씬 센 게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의 노후를 수발드는 차원을 넘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제가 그럼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부모이면서 자녀가 있죠? 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저희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니까요.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고 안 치고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하고 스스로 하고 때에 맞게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알콩달콩 살면서 부모에게 손 안 벌리면 효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게 오르바식의 효도가 아닐까요? 어머니, 첫째 며느리, 제가 모압 가서 말한 대로 잘 정착해서 살게요. 가끔 명절에 연락하고 가끔 용돈 드릴게요. 합리적입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다바크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돈을 많이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무게에 내 어깨를 밀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즘은 효도, 곧 용돈 넉넉히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용돈 넉넉히 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 형편이 돼서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효자 아닙니까? 그게 효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줄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 부모님 꼭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 아니죠. 지금은 대가족 시대도 아니고 온 동네에 한 가문이 모여 살고 그 동네에서 일하고 이런 시대도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서 자녀들이 일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내 가족에서 소외시키지 않는 겁니다. 다들 바빠요. 여기 젊은 분들도 이 층에 많이 앉아 계신데 먹고 살기 힘들죠. 엄청 바쁘죠. 근데 그런 핑계로 부모를 소외시키지 않고 그분들의 적막한 일상에 자녀의 자리를 만들어 지키는 게 2026년식의 다바크 아닐까요? 솔직히 여러분, 이건 이제 저한테 하는 설교도 해요. 저한테. 제가 어쩌면 이 중에 제일 찔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바쁘다고 뭐 또 멀다고 명절에 잘 못 가고 그래도 괜찮다, 뭐 바쁜데 뭐 항상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왜냐하면 이해하시죠. 목회자로 평생을 사셨으니까 목사 아들의 삶을 너무 잘 이해하시죠. 괜찮다, 뭐 바쁜데 뭐. 올 구정에 이제 올라갔다가 초상이 나서 한 시간은 머물렀나요? 잠깐 집에 들렀다가 바로 내려왔어요, 울산에. 1년에 잘해야 제가 한두 번 가는데 미안하잖아요, 너무. 한나절 머문 것도 아니고 잠깐 머물렀다 왔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내가 전화를 드리죠. 전화는 자주 들어요. 전화하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하면서, 아버님 제가 3월이나 4월쯤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잊어먹었어요. 그 말을 하고도 저는 잊어먹었어요. 근데 4월 중순쯤에 전화는 가끔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자주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해요, 전화는. 4월 중순쯤에 전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한번 온다더니 못 오냐? 처음 들은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께. 너 안 오냐? 처음 들었어요, 평생. 여기 우선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들었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진짜 너무 바빠서 하루 시간도 못 내고 저 위쪽 뭐 서울쪽 너무 멀어서 엄두가 안 나서 못 간 걸까요? KTX 타면 2시간이면 가는데요. 저를 위한 시간은 다 내면서요. 교단 목회자 모임, 무슨 목회자 세미나, 몇 박 며칠 뭐 이런 거 다 가는데요. 제 삶의 부모님이 소외되어 계신 겁니다. 저 부모님께 손 안 벌립니다. 아까림 잘합니다. 아내와 아들들과 알콩달콩 잘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건대 부모를 향한 헤세드는 어쩌면 빵점은 좀 심하고요. 전화 자주 한다니까요. 낙제 수준, 낙제 수준.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양가에 제가 다녀왔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신다는 게 확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곳에 계신 많은 자녀분들. 부모님께 헤세드를 보여야 합니다. 부모를 소외시키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지나온 세월을 정직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나오미가 나중에 베들레헴에 와서 울부짖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써서 비명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난 이제 마라다, 괴로움이다. 어쩌면 노년의 부모님들 대하시면 어떻습니까?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서운함을 말하고 때로는 고집을 부립니다. 뻔히 못하시면서 본인이 하신다고 막 고집을 부립니다. 그럼 자녀는 또 쏘아붙입니다. 엄마 그 얘기는 그만하라고. 아빠 그거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야. 근데 가만히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게 그분들의 인생이고 지나온 마라 같은 고통의 세월입니다. 마라가 된 나오미의 아픔을 함께 견뎌주는 인내, 그것이 룻이 보여준 신이고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나오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나오미가 평생 눈물로 지켜온 신앙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문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일 헤세드의 완성입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은 구닥다리야. 고리타분해. 요즘 세대랑 안 맞아. 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 너무 구식이야. 요즘 세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또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과 마라 같은 괴로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부모님이 심으신 기도, 또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신앙의 어머님, 아버님, 선배들이 심은 기도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후대들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자녀가 부모에게 보일 헤세드고 교회가 하나님의 건축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후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일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오늘 설교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별거 없잖아요. 설교 제목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박어진 제일교회 가정가정마다 헤세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헤세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과 후배들 간에, 또래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헤세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론이에요. 세 번째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으셔. 이게 사실 룻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딸 삼아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거리를 포기했습니다. 며느리 룻은 당연함을 버리고 나오미의 삶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답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련하다 못해 너무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 대책 없이 두 과부가, 한 명은 국제결혼한 외국인 젊은 여인, 한 명은 고향 버리고 떠나 남편 아내 둘 잡아먹은 늙은 과부, 둘이 서로 위하고 서로 헤세드 베풀어봐야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무슨? 그게 세상 시각이에요. 세상 시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인간의 헤세드와 헤세드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기적이 폭발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이제 나중에 한 사람이 더 끼어들어요.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 이건 아내와 남편의 헤세드입니다. 이 셋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쏟아집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4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 나와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왕. 우리말 성경은 번역상 다윗을 낳았더라로 되어 있지만요, 이렇게 끝이 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낳았더라가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 단어예요. 마지막 단어가 모압 여인

0: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 나오미가 법적 영적 고조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두 과부, 한 가정의 헤세드가 다윗을 넘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헤세드를 폭발시켜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방언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더하는 거, 찾아뵙는 거, 그 말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걸 반응해서 들어드리는 것, 내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축복하며 놓아주는 것, 그 작은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됩니다. 가정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헤세드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윗처럼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복된 통로로 삼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 그 헤세드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 간에 서로서로 간에 흘러넘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윗과 같은 인물을 마련하시고 낳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5월의 날씨는 화창합니다. 그리고 때로 단비가 내리죠. 농촌에는 이 비가 생명수요 보약입니다. 비가 멈추고 가뭄이 들면 농작물의 성장은 멈추게 되죠. 이제 모내기철입니다. 농부님들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때맞춰 공급되는 물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전송 부르며 영혼의 양식을 풍성케 하는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지길 절절히 소망합니다. 크룩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의 말씀입니다. 봄날 어미닭을 따라 나들이 하는 병아리들을 보셨나요? 어미 날개 아래 포근히 감싸여서 단잠을 자는 병아리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편히 쉬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주의 인자하심은 보배로우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주께 나아가 그 날개 그늘 안에 거하기를 구한다면 쉼을 주시고 안전과 평안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손경미님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1, 2, 3, 2님 사연입니다. 깜짝 놀라셨다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편안한 목소리로 주말만 기다리네요. 출석합니다. 와, 1232님, 아유, 너무나 강력한 위로를 또 이렇게 저에게 주시네요. 우리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진짜 편안한 게 최고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또 그렇게 또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 지난주에 그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수소문 끝에 저에게 20여 년 만에 메시지를 보내왔던 것 이야기 나눴는데요. 뭐 성경 공부하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개척교회 수련회 갔던 일들, 또 같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에 연극했던 것, 크리스마스 전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저거 하잖아요. 네, 새벽송 돌잖아요. 네, 그 기억까지 그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있어서 그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 믿음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다. 네, 그 이야기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20여 년 지나서 자신의 근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단지 저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구역 강사들, 장들, 수고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연락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제 사무실 대표 메일로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참고로 저 이 편지를 바로 받아보지 못하고요, 다른 친구가 받아서 저에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략 2001, 2003년 그동안 서울 길동 반석교에서 심준구 강도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이후 미국으로 2003년도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늘 감사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중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목회자이신 심준구 목사님과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사역 중이신 교회나 연락 가능한 방법을 알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메일이 사무실로 온 거예요. 그걸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가 그걸 보고 저한테 전달을 이제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위로가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그때도 저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강도사 시절이었고요. 근데 그 시각장애 강도사가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가, 그리고 함께 했던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그리고 또 개척교회 작은 수련회가 그렇게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것이 힘든 미국 생활에 큰 힘이 됐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똑똑하고 좀 더디고 그 무슨 상관이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뭡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많고 적고, 권세가 있고 없고,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늘 위로가 가득한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 하나님의 은혜와 참 좋은 친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21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마음으로 사연 이야기해 주시고 항상 같은 멘트를 하시지만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오신다는 말씀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음이 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중보 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2213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 멘트를 하면서 맨날 그 웃음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하셔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웃으면서도 마음이 찡하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이런 정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중보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213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축복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마음 열어 두 팔 벌려 품어 안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함께 이 시간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사랑 나누며 은혜의 말을 하며 주 안에서 신령한 노래로 함께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면서 말이죠.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다말의 카바흐의 찬양,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욕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등 일부 복지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는 동의가 없더라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해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한 지원이 더 빠르게 닿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현재는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꽃들의 세상이 짙은 녹색의 세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푸르른 잎들이 그 보드라한 얼굴로 풍경을 채워가겠죠. 그리고 꽃은 꽃대로의 행진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름 거쳐 가을에 이르는 동안 푸르름과 화사함이 가득할 겁니다. 아웅다웅 사람 세상. 너무 빠져 살지 말고 아름다운 동산을 꾸며가는 저 꽃과 나무들 하나 둘 카메라에 담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심영진의 은혜로다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어제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교권 침해나 또 학부모 민원 문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물론 학교와 부모의 소통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서로를 향한 존중과 신뢰가 사라진다면 결국 가장 힘들게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우리 주변의 아이들의 선생님들 또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감사와 또 응원의 마음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은서의 나의 갈망은 듣고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어떤 비싼 선물이나 큰 이벤트가 아니어도 말 한마디 그리고 표정 하나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 표정과 뉘앙스, 그 말투가 다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고 또 내일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나에게도 어떤 스승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 한마디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이어드릴게요. 웨이홈의 달리기, 한웅재 목사님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짐니가 부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을 어렵고 거창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기다려주고 실수해도 품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랑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곳 바로 가정이고 교회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조금 더 따뜻한 사랑을 보이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희수일의 사랑 그 좁은 길,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또 김명식의 주만이였습니다. 5월은 참 바쁜 달이에요.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또 어버이날도 지났죠. 그리고 어제 스승의 날까지 이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날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날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어버이날은 우리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고 또 스승의 날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 사랑을 전하는 늘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좀 마음을 표현해보는 그런 날인 거죠. 꼭 뭐 학교 선생님,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붙잡아준 사람, 그리고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 이 시간 그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또 가능하다면 메시지라도 한번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손유나 김인식이 함께 부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 메들리 찬양이고요. 또 진아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수원 시립합창단의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하나의 쉼표 하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기프티드 앨범 중에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Jephthah the Gileadite was a mighty warrior. His father was Gilead, his mother was a prostitute. Judges chapter 11, verse 1.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사사기 11장 1절 말씀.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며칠 새 여름이 온 느낌이죠. 벌써 30도를 웃돌고 있으니 올여름도 꽤 더울 거 아닌가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율도 전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고 기름값이 비싸니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뭐 그럴만해요. 지난 화요일 저희 극동방송에서 열린 미스바기도회에 와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무려 30만 평이 넘는 부지에서 5만 명이 넘는 프레스턴 워드 교회를 담임하시는 잭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가셨습니다. 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죠.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날인데 학교 분위기는 제가 학교 다닐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The Jocelyn Grove Choral Society의 찬양입니다. To God be the glory. 우리말 제목은 다 찬양하여라.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Jephthah was Gilead's son. 입다는 길리아드의 아들이었습니다. His mother was probably not an Israelite. 아마도 입다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His parents were not married to each other. 입다의 아버지 길리아드와 어머니와는 결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His family made him leave. 왜냐하면 입다의 가족들이 made him, 여기서 him은 입다인데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거든요. He became the leader of a group of terrorists. 그래서 나가서 입다는 이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깡패들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He did do wrong things. 여기서 he가 입다인데 입다가 못된 짓들을 했어요. To some other people, 어떤 사람들에게는. However, 하지만 more people did wrong things to him. 더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괴롭혔다는 것이지요. Hebrews 11 has a list of people that had faith.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말이죠.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Jephthah is in that list. 그런데 입다가 이 목록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When other people did wrong things to him.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못되게 구는데도 입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Jephthah was a very skilled warrior. 여러분, 입다는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But his brothers kicked him off of their father's land. 그런데 그 형들이 입다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땅에서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Because 이유가 뭐였냐면 Jephthah's mother was a prostitute. 그 이유가 입다의 엄마가 기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서 난 아이야 이렇게 나오지요. As the Ammonites were preparing to attack Israel, 암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the men of Jephthah's town asked him to come back. 이때쯤에 입다는 형들에게 쫓겨나서 도비라는 곳에 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곳의 사람들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간청을 합니다. To come back, 돌아와 달라고. 그래서 lead them in battle, 자신들을 이끌어서 전투에 참여해 달라고 말이죠. Jephthah agreed. 입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는가 봐요. If they would let him be the ruler of their town,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지도자로 대우해 준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소 하고 동의한 거예요. The people agreed.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동의했지요. So Jephthah returned to his hometown of Gilead.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고향 길리앗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And sent messengers to the king of Ammon. 그리고 공식적으로 암몬의 왕에게 전가를 넣지요. Asking why he was attacking Israel. 그리고 거기에 질문을 보냅니다. 암몬 왕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The king of Ammon answered, 암몬 왕이 답신을 보내오기를 that he was attacking, 그가 공격하는 이유는 because Israel had stolen Ammonite land.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Jephthah responded by giving the king of Ammon a history lesson about how the land came into Israel's possession by God's actions 300 years earlier.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빼앗았다고 하니까 입다가 암몬 왕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거의 역사 수업을 해주다시피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는고 하면은 About how the land came into Israel's possession. 과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By God's actions 300 years earlier.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소상히 설명을 해줍니다. Jephthah told the king of Ammon to live in the land his God had provided. 입다는 암몬 왕에게 나름대로 자기네 왕, 암몬 왕이 준 땅에서 그냥 사시라고 While the Israelites enjoy the land their God has provided.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즐겁게 살게 놀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However, 그런데 the king of Ammon ignored Jephthah.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And continued preparations to attack Israel.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찬양하는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Carolyn Reed가 부릅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우리말 제목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quiet our hearts and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raising up another judge to deliver Israel. Thank you that no matter what bad situation we come from, you can use our background for your purposes. Thank you that you work all situations for our good.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patience when we fail. Thank you for your kindness, mercy, and grace. Thank you for providing for our needs. Thank you for loving us and giving us everything that we nee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enjoy the many beautiful flowers that come with a change in the seasons. Please help us to be mindful of all that you do.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raising up another judge to deliver Israel.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no matter what bad situation we come from,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처했을지라도 you can use our background.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For your purposes.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Thank you that you work all situations for our good.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우리를 위해서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patience.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내심. When we fail,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도. Thank you for your kindness, mercy, and grace.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긍휼하심,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providing for our needs.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oving us.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and giving us everything t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enjoy the many beautiful flowers. 또한 우리로 정말로 수많은 이 아름다운 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t come with the change in the seasons. 이런 꽃들이 정말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피는 꽃들. Please help us to be mindful of all that you do. 우리를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늘 기억하며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d before we sign off, let's take a look at the two names of people in the Bible. 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8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가알 그리고 세겜입니다. 가알은 지지난주에 배웠던 에벳의 아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알을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G-A-A-L Gale. 한 번 더요. Gale. 가알을 Gal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겜은 SH 쉐겜. 쉐겜 발음은 이렇게 해요. 장소 이름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쉐겜. 세겜을 쉐겜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continue the story of Jephthah. 네, 다음 주 성경 공부에서도 사사, 입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 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 제자들교회 이영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언양 제자들교회 이영우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랑자, 유랑자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방랑자의 삶은 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삽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방랑자의 내면에 공허함과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가 그 삶을 짓누릅니다.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쾌락과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랑자들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방랑자, 유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랑자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 그들을 거짓으로 사로잡아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게 합니다. 방랑자는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도 모르고 벗어날 힘도 없으며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토굴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방랑자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방랑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랑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랑자가 순례자가 되었다고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는 늘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움의 삶을 사는 순례자는 어둠 속에서 신음할 때도 빛으로 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토굴 속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방랑자의 삶이 아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0: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보세요. 어떤 외로움도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최하은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성경적인 용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인도하고 가르침을 주는 스승인 목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바른 태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이 목자에 해당하는 개념, 물론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걸 좀 확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전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각 부서의 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또 그리고 또 남녀선교 회장님들, 구역의 구역장님, 모든 지도자들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스승은 우리에게, 목자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고 그 목자에게 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적 목자의 모습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17절 전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시작할 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책임 있는 분들, 사역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스승이지요. 이 목자는 성도의 영혼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목자가 주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아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일이 저절로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선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같이 하느니라. 경성한다라는 단어는 아그리푸네오라는 뜻인데 아그리푸네오라는 단어는요 지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깨어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주저앉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경성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파수꾼이 경성하기를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목자는 그들이 인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목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목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성도를 온전하도록 도와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목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야 교회가 이렇게 될까요? 후자지요, 후자. 제 생각에 이 목사라는 직은 뭐 하는 직인가? 이게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인들을 달달달 볶는 직입니다. 교인을 편안하게, 아이고 기도하기 힘든데요? 그럼 쉬세요. 아이고 봉사하기 힘든데요? 쉬세요. 이러면요, 목자로서 빵점입니다. 목사로서 빵점이에요. 목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나와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가 터치존다고 7주 새벽 기도하니까, 아이고 7주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냐고? 이럴 때, 아이고 힘들어요? 그럼 뭐 줄이지요. 1주만 하죠. 이러면 안 돼요. 힘들지요? 그래도 힘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역사가 있죠. 교인을 달달달 볶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평안하게 쉬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절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평안할 때 좋아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이 더 든든해져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쉬고 있을 때는 믿음이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속이 타야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이고요. 그게 목자의 일인 것입니다. 즉 목자는 양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보면 목자가 많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절대적으로 양이 많죠. 그런데 목자가 이야기하는데 양들이 안 들어. 그러면 목자가 나중에 지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지치지 않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뭐 목사님, 또 장로님, 뭐 전도사님, 뭐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직분을 받습니다. 그 직분이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명예가 아니에요. 명예가. 권력이 아니에요. 직분은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목자상을 보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하여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에는 더우니까, 아이고 더우니까 다 쉬세요. 이게 아니라 더워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밤에 추우니까 다 들어가 쉬세요. 이건 목자로 잘못하는 거예요. 밤에도 추워도 힘냅시다.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본인이 먼저 깨어 있으면서 다들 깨우는, 이게 목자가 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는 양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는요, 사단이 끊임없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씁니다. 육적으로는요,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내 신앙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격려하는 혹시 불신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그러죠. 여러분 있는 처한 상황이 혹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오히려 내 신앙을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상황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는 사단이, 육신적으로는 사람들과 환경들이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멀리 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인 목자는 그들이 치고 있는 양떼

애를 끊임없이 돌보고 끊임없이 푸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손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목자도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다른 데 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복종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신실한 목자의 모습을 보이도록 힘써야 되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맡긴 양에 대한 결산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자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주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는 줄 알고 그때를 두려워하면서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도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자기의 맡겨진 것을 계산할 때가 있는 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에 주님의 칭찬 듣는 목자를 만들어가는 우리 울산지의 일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주셨어요. 뭐늘 누구든지 강단에서 기도하시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잘 되라고요? 아니요. 첫 번째,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완벽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요, 그것이 결국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말씀도 은혜로운 말씀이 준비됩니다. 의로운 말씀이 준비됩니다. 근데 제가 영혼이 바짝 마르면요, 바짝 마른 설교밖에 안 나와요. 그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화시키기 힘들죠.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 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유사히 전통적인 스승상, 목자상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스승, 목자, 지도자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오늘 우리 사회 전체가 점점 권위에 대한 도전이 강하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그냥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무슨 문제인가? 왜 비방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로 돌아가면요. 구스라는 지역은 이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비방한 거예요. 쉽게 모세가 잘했을 때 비방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에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왜할수 있는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비난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요,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면요, 먼저 내게 상처가 됩니다. 내게 독이 돼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은 내가 하겠다. 너희는 뭐 하는가? 서로 감싸안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보듬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근데 목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비방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민수기 12장
8절에 10절까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비방하는 건 인간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 내가 할 일인데 왜 너희들이 간섭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떠나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떠나버리셨어요. 구름이 장막에 있었는데 구름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모세를 판단하는 미리암은 책망하시고 동조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시고 그리고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은 목자를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목자에 대해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양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할까요? 이유는 판단이 쉽기 때문이에요.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 어느 게 더 쉬워요? 판단하는 게 쉽습니다. 딱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이거 잘못됐네. 이건 요렇네. 딱 나오거든요. 왜?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경험이 있고 나도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거든요. 그 판단은 쉬워요. 순종은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려놓아야 순종이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판단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전반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목자는 하나님이 임명한 영적인 스승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라는 단어가 이 페이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건 신뢰하다, 동의하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은요 따지면 못 믿습니다. 그냥 믿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동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종하라, 휘페이코 양도하다, 항복하다래요. 그러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믿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항복하라, 순종하라 이런 의미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끝에 기록된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면 유익이 되는데 판단하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양의 유익을 위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양은 순종하는 양이고요. 어리석은 양은 판단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똑똑한 양은 판단하죠. 자기 있는 거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있는가? 판단이 순종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근데 왜 사공이 많을까요?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딱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견 나쁜 의견 아니에요. 건설적인 의견이죠. 그런데 그 의견이 다 모이게 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사공이 어리석어도 거기에 따라 순종하면 천천히 가도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에게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양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양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목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울산 제일교회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목사님에게 순종하세요.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세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순종하세요. 구역장에게 순종하세요. 남녀선교 회장 뽑았으면 그 회장에게 순종하세요. 교육부서에서 전도사님이 좀 미숙하고 어려워도 어리석어도 아니면 나이가 좀 어려워도 전도사님에게 순종하세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주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 보니까 믿을만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보니까 나보다 훨씬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세우신 목자에게 순종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서 양은 목자가 즐겁게 일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7절 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로 목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하도록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게 하면 양의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선생님과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용기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용기를 주도록 해야 된다고 하나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이 참좀 이렇게 떨어진 아이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믿어주고 격려해줬더니 그로 인해서 아이가 힘을 내가지고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반대예요. 목자가 즐겁게 일하도록 힘을 주는 양이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를 격려하는 양이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좌절하는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양이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해, 안 따라와. 그래서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스테나조란다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그냥 한숨 짓게, 탄식하게 이런 뜻이에요. 어떤 양은 목자가 한숨이 나오도록 탄식이 짓도록 하는 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먹으니까 이 만나가 질린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같은 거 먹으면 질리죠. 그렇죠? 질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는가? 모세를 원망합니다. 저 모세 우리가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우리가 고깃가마를 끌어안 고기를 먹었고, 파도 먹었고, 양파도 먹고 이랬는데,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만나만 먹고 있다고, 이 맛없는. 여러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동안에 모세는 혼자 파먹고 고기 먹었을까요? 모세도 만나만 먹는 게 지겨웠을 거예요. 똑같아요. 왜? 모세도 입맛, 사람 입맛이거든요. 백성들이 만나 먹고 지겨우면요. 사실 모세도 맨날 만나 먹으니까 지겨울 수 있어요. 똑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기 고충을 토로한 내용이 민수기 11장 13절,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그 원성을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고기 내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명이라도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사실 거기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한두 명도 아닌데 문제는 거의 60만 여자아이까지 하면 200만 울산 인구의 두 배나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고기를 내가 어떻게 주냐고 나도 고기가 없어 못 먹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고기 주냐고 하나님 난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백성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 뚫린 입이라고 한마디씩 하는데 한마디 하니까 200만 마디에 나는 혼자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결국 한 얘기가 뭐냐면 즉시 나를 죽여 나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꼴 저꼴 안 보고 죽여주세요 하나님 빨리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까지 저를 괴롭힌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이 모세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하나.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시큰 먹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요? 목자가 한숨 짓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면 그 손해가 어디로 갔는가? 양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목자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우면 그 이득이 누구야? 양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 17절에 그들로 하여금

0: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라는 것은 유쾌함, 기쁨,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짓게 되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양은 생각하면 목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지는 양이 있고요. 어떤 양은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아파 이런 양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그 박종혁 집사님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박종혁 집사님 저렇게 보면요, 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박종혁 집사님은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저하고 악수할 때 하는 얘기가 늘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시커먼 남자가 사랑합니다 이러고 가니까, 박종혁 집사님이 이렇게 사근사근한 분 아니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구들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박종혁 집사님은 전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사랑합니다 이 생각만 나요. 박종혁 집사님 가면 제가 얼굴에 미소가 띄어져요. 여러분, 목자가 용기를 내도록 돕고 힘을 주면요, 그게 양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밤 늦게까지 해서 원고를 쓴다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요, 제가 못 견딥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 못 하고 있으면 제가 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하는, 아무리 늦어도 목요일쯤이면 거의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토요일 날이요, 가능하면 신방도 안 하려고 하고요. 우리 당의 결정이, 제가 울산 번호사라서 주례도 안 합니다. 주례도 안 가요. 그럼 토요일 날 뭐 하는가? 제가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쉽니다. 가능하면 토요일 날 저녁 때 뭐 어디 오라 그래서 제가 안 갑니다. 쉬어요. 왜? 주일을 최상의 컨디션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토요일 밤늦게 전화를 딱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우리 교회 이런 문제고, 그러면 제가 그날 밤 잠 자겠습니까? 그러면요, 주일날 힘들어요. 그럼 그 힘든 게 누구한테 가겠어요?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예배 전에 제 방에 찾아와가지고 어렵고 힘든 얘기 팍 하고 가면,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게 힘이 되겠어요? 어렵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목자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야 그게 양에게 힘이 됩니다. 회장님 뽑아놓고 남녀 선교에서 그 회장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면요, 그 회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회원 전체가 어려운 거예요. 돕고 힘이 되도록 해야 그 회가 은혜로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양은 목자가 즐거움을 일하도록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오늘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자의 탄식과 한심은 목자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양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즐겁게 일하면 양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와 함께 주님의 뜻을 행복하게 이루기 위해서 돕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고 힘있게 주의 역사를 이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는 뼈로 만든 필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 묵은 뼈필이는 음악과 리듬, 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악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교회 예배에는 음악이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만듭니다. 노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줍니다. 물론 부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죠. 늘 음악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의 모든 노래와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Full River Ministry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시편 68편 26절 말씀. 찬양하면 생각나는 것을 나열해보자.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회 예배 중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 시편을 크게 읽는 것, 때로는 찬양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세상과는 상관없는 교회 세계의 어떤 것처럼 느껴진다. 한창 수업 중에도 찬양할 수 있을까? 아침밥을 먹으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찬양은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버스에서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찬양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머릿속으로 하나님 오늘 아침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찬양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산을 지으신 주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찬양은 사시사철 매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좋은지를 생각해서 생각이나 말, 글로 그분께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쉽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시편 68편 26절 말씀.

해외 옷이 베스트 컬렉션 25 앨범 중에 수록된 Shout to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국립합창단의 찬송하는 소리 있어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피아노 연주 찬송입니다. 오화평님의 My Tribute, 나의 찬미. 그리고 유빌라테 프레이즈 싱어즈의 찬송 이어집니다. 예배의 선포.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모든 순간에도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의 생각과 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떤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민호기님의 나의 예배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윤아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윤아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50여 개의 표정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표정 근육이란 오랜 시간 동안 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변하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항상 미소를 짓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미소 근육들이 발달해 늘 웃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늘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찡그리는 근육들이 발달되어 무서운 인상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표정은 우리의 인상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금은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데요. 우리 얼굴에는 살아온 나이에 맞게 얼굴의 특정 부위에 근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울을 볼까요? 자신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정이 보이시나요? 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얼굴 표정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얼굴은 환한 웃음과 밝은 미소로 빛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얼굴은 아름다운 표정 근육들이 발달하게 되며 언제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토브러브가 불러준 항상 기뻐해요. 오늘 첫 찬양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라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라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조수아 음성으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들으시고요. 이어서 옹기장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김병삼 목사님의 기대와 달라도 행복합니다 중에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잔치에 참여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잔치에서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묘사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이 내게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녀가 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비싼 향유 옥합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치장된 성전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무언가를 누리시려는 분도 아닌데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로부터 헌신을 확인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헌신보다 더 큰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던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김병삼 목사님의 기대와 달라도 행복합니다 중에서 나누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앞서 나는 곡은 패밀리 워십에 불러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었고요. 계속해서 CTS의 하나님 사랑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무척 중요한데요.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얼굴 표정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좋은 것들로 가득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 좋은 기대, 좋은 상상, 좋은 소망, 좋은 감사 등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남의 주님께 맡겨요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갈게요.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0: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복받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삶을 살던 중에 그도 원치 아니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됩니다. 일이 이토록 큰 일로 번져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권유를 통해서 그는 자기가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자기 어머니의 친정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부엘세바부터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0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광야도 있고 길이 험해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97년 전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던 그 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100km 정도쯤 갔을 때 수루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이 일 이후에 겪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광야라는 것.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떨어졌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야의 밤은 무섭죠. 그리고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그냥 잘 때 너무 자지 않고 너무 지쳐서 옆에 있는 돌을 베고 그냥 잤다는 이런 표현들은 야곱이 이 일 이후에 그가 겪은 초조와 불안,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고통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가정이 어렵게 되는 요소가 되고 우리 인생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야곱이 여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정말 이상한 꿈입니다. 바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가 끝나는 그 꼭대기 지점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꿈을 꾸면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저 사다리는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말해주는 거야. 사람이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좀 더 편안해지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가져보려고 사다리를 오르듯이 오늘도 내 삶의 환경 속에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삶, 바로 그 삶이 내 삶이었어. 거기에서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사다리가 끝나는 그 지점,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절망했던 것만큼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저 사다리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끝에 계신 하나님,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그 복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돌은 자기의 상징이잖아요. 이 베개에 뱉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이렇게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아, 내가 살아온 것이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할 때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수르라는 곳,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는데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는 떠나서 바로 앞으로 한 700km가 더 남은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막 주지 않아요. 준비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칼이 되고 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복을 부어주세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렇잖아요. 칼을 어린아이에게 쥐어주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되지 않았어요.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까지도 탈취하는 사기꾼과 같은, 그리고 도적질과 같은, 또 이 땅의 것만 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 어떤 복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훈련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하면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에요. 야곱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만 받았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이 약속 받고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베델을 떠나 하란으로 향했는데 이제 2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더라. 그리 됐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와야르 웨인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한국어 번역에는 생략된 것이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면 이 말을 이렇게 원래대로 번역해 보면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감탄사가 있어요. 보라, 뭘 봤어요? 그가 우물을 봤다 그랬죠. 우물을 봤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는 우물이 물이 없잖아요. 물이 있는 곳, 생수가 있는 곳을 발견했다는 그 감탄사도 되고요.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물이 떨어져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양이 세 대나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다는 건 뭐죠? 목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자가 모일 만한 시간도 아닌데 그곳에 목자가 있어요. 우물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내가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이 그렇게 걸어왔는데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라반의 집을 아는 사람인지,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볼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제대로 와.

맞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죠. 게다가 사람이 목자들이 모일 시간도 아닌데 거기에 목자들이 양이 세 대나 있고 목자가 세 명인지 여러 명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하죠? 내가 바로 왔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란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떠난 지 97년이 됐으니까 잊혀졌을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이름을 대던 거예요. 그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안녕하시냐 물어봐요. 왜 안녕하시냐 물어봐요? 그때는 워낙 세월도 오래됐지만은 이 도적도 많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지 아니면 뭐 실패해서 어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와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얘기할 때 여기 번역에 한국 성경 번역에 또 빠져있어요. 보라 있어요. 마침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구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짜짓게 해서 기가 막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라헬을 보면서 그 77세 된 할아버지가 두세 명, 목자 두세 명, 서너 명이 움직여야 될 그 돌, 이 우물, 덮개를 딱 제끼고 이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라헬을 붙들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웁니다. 이 이해 못할 일이죠. 라헬이 보면 웬 남자가 자기한테 갑자기 입 맞추더니 또 끌어안고 자기를 울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 단순히 반가워서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 놀라움과 감격에 겨워서 울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볼 때 이 야곱이 감탄할 만하지 않겠어요?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방향만 보고 왔어요. 근데 바로 왔어. 우물도 있어. 목자가 없는 시간인데 목자가 있어.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알아. 그런데 마침 라헬의 딸이 와. 이게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요 일 앞에 전부 다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다 집어넣어 보세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야곱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이토록 섬세하고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시면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 가려서 희미하게 뚜껑 덮여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조금만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흔적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너 삶을 책임지고 붙들고 있다는 것,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여러분의 삶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나가실 때 쓰신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으로 선택하셔서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어갈 만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미리 드렸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아이가 시험 때문에 힘들어서 아이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어려워할 때 부모가 야 그래 힘든 시험 치지 말고 그냥 학교 가지 마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모는 혹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친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해야지. 그래도 가봐. 너가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시험이야. 그 시험치게 만들잖아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고난이 뭐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이 라엘이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질이 왔다고, 우리 고모 아들이 왔다고, 저 멀리 부엘세바에서 왔다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 랍비들은 좋게 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냐. 이 라반이 요새 야곱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와서 이게 입 맞추고 끌어안았다는 것이 능동형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속적으로 안았느냐? 계속 안으면서 야곱의 몸을 수색했다는 거예요. 보물 갖고 없는가. 왜냐하면 이게 근거 있는 얘기가 뭐냐면 24장 2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종이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일 때 준 게 코골이 금으로 된 이 팔찌, 이 보석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30절 보니까 라반이 이걸 보고 야곱에게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라반이 야곱이 부잣집에 왔으니까 보물을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계속 포켓도 뒤집어보고 어디에 있는지 그랬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 라반은 탐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조카와의 관계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바꿔요. 너 어떻게 하면 너 일한 거 보수를 받을 수 있겠니? 예,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것은 제가 라엘을 사랑하니까 라엘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이 계약도 보면, 원어를 보면요, 아주 일 시원찮게 하면 주지 않는다, 계약 이행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삼촌과 이 조카 사이를 고용과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로 만들었어요. 라엘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7년이 아니라 첫날 이렇게 자고 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라엘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질문해요. 정말 야곱이 레아가 들어온 줄 몰랐을까요? 그래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과 달라서 그때는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라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레아야, 너는 눈도 흐리고 하니까 정상적으로는 결혼하기 쉽지 않을 거야. 오늘 밤에 야곱에게 들어가. 그 대신 야곱이가 잘 때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어. 아마 그렇게 부탁했을 걸지는 몰라요. 이거는 추론이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예. 자고 나니까 레아예요. 예,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라엘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동네 관습이 이 맞이를 치우지 않고는 둘째를 보낼 수 없다고.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뭘까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취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됐을 것 아니겠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형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여기서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했어요. 14년. 게다가 이 야곱의 그 수입을 10번이나 사기를 쳐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것을 착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한테 야곱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인지를 얘기해서 야곱과 이렇게 뭡니까? 이 관계를, 그 아들들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고난의 20년을 사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야곱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고요. 자, 레아를 이렇게 데려올 때 여종 실바를 줬고요. 라엘을 데려올 때 필할 줬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4명이에요.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12지파를 하나님은 여기서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너 자손을 많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에게 아들은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또 이방인으로 갔어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에 가서 12명이 됐죠. 예. 11명과 딸이 있었는데 요셉이 들어오면서 두 지파를

0: 두고 열두 지파를 이루고 그렇게 이 자손들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고통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시린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배신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열두 지파를 만들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과 이 의미가 없는 시련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시련 겪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받는 고난을 다 이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이 믿음 붙들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힘을 내셔야 돼요. 20여 년의 연단이 야곱은 자기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게 하셔서 연단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깊어지고 내면도 살필 줄 알고 세상도 넓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그걸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시련과 연단 가운데만 있으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20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자신이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함이었죠.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결혼할 때에 신부집에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하는데, 고대에는 이것이 일상적인 이유가 된 것이 사람은 바로 노동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가진 돈이 없는 야곱은 자기의 노동으로 7년을 수고한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7년, 길면 길고 짧은 짧은 세월 이제 노동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을 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요 힘들지 않아요. 감당하기 쉬워요. 그런데 7년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7년을 해야 돼. 그때부터 야곱은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게 아닌데 인생은 뭘까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 글에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 뭐냐면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어요. 여전히 이 기간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감당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힘들더라도 어려워도.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것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앉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죄인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매주 이 시간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쉬운 클래식, 이 시간은 울산대학교 음악대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교수님 어떻게 좀 5월 가정의 달인데
1: 네,
0: 잘 지내고 계세요?
1: 네, 뭐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은 시험을 거쳐오느라고 좀 힘든 기간들이었고요.
0: 시험
1: 그런
0: 기간이군요.
1: 학생들의 표정을 마주 대하느라고
0: 네,
1: 희노애락이 지나가는
0: 아이고야.
1: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오늘 좀 준비해 주신 주제가 서곡이라는 주제예요.
1: 네,
0: 서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곡들을 지칭하나요?
1: 여러분 오페라에서 첫 곡을 우리가 서곡, 오버추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페라는 어떤 이야기잖아요.
0: 네.
1: 그 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일하게 오케스트라만 등장해서 연주를 하는 구간입니다.
0: 네.
1: 오페라가 1막, 2막, 3막, 4막으로 진행할 때는 오페라의 반주 역할을 하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근데 오케스트라가 가장 먼저 선보이는 유일한 어떤 주제곡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오페라의 얘기 중에 여주인공의 얘기가 있을 테고 그 테마가 있을 거예요.
0: 네.
1: 남자 주인공의 테마가 있고 이 모든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축약해서 앞부분에서 먼저 들려드리는 거예요.
0: 아.
1: 예고편이 흥미로우면 우리 그 드라마를 꼭 보잖아요.
0: 보죠.
1: 영화나.
0: 네. 아.
1: 물론 뭐 오페라의 서곡을 들었다고 그 오페라를 보러 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선보여드리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프리뷰다 이렇게
1: 그렇죠.
0: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찬송가 1장으로 선곡을 하신 건가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제가 1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서곡을 다루면서 그럼 찬송가의 서곡은 1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거기에
0: 네.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0: 아멘.
1: 시편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은 곧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0: 그렇죠.
1: 찬송가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규정 지어보면서
0: 네.
1: 1장 찬송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찬송가 1장 함께 하실 텐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보통 예배 때 이제 그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서서 많이 부르시는 거구나. 저 오늘 준비하면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네, 오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함께한 찬송가는 찬송가 1장이었습니다.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오늘은 서곡에 대한 내용으로 네, 교수님께서도 펼쳐주실 텐데 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클래식은 어떤 곡인가요?
1: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곡의 서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다른 작곡가들의 곡이고요. 첫 번째 곡으로는 우리 조금 가볍고 유쾌하게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의 서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페라는 물론 내용을 알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서곡은 그런 편견 없이 어떤 음악이지? 유쾌한가? 이 오페라가 비극이

0: 아니면 코믹일까를 분간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차르트나 어떤 피가로의 결혼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고요. 그 서곡을 들어보실 때이 곡의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계급 간의 갈등,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결되어지는 결과는 용서입니다. 네,
1: 아름답게 마무리가
0: 그래서,
1: 되는군요.
0: 네, 그렇긴 한데 어떤 분들은 내용을 보시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가 당시에 오페라를 작곡할 때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도 음악으로 전달했다라는 것, 그 정도를 아시고서 우리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피가로에서 결혼 서곡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한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네, 함께 듣고 오셨는데
1: 네.
0: 힘차게 끝나기도 하고 또
1: 네.
0: 앞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또
1: 네,
0: 다르잖아요. 네,
1: 그렇죠.
0: 매력적인 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굉장히 모든 악기들이 바쁩니다.
0: 네.
1: 모차르트의 곡은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곡은 작은 별.
0: 아, 그쵸.
1: 반짝반짝 작은 별. 모차르트는 고전에 속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모든 박자, 리듬, 그리고 형식들이 조금 딱딱 떨어져서 듣기에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은
0: 네.
1: PD님 들으시기에 방금 곡은 비극일까요? 희극일까요?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희극에 가깝지 않나. 네,
1: 그렇죠.
0: 왜냐면 밝았어요, 분위기가. 네.
1: 오페라의 내용은 자칫 어두울 수 있으나 그 어떤 문제를 조금 더 코믹스럽게 풍자해서 표현한 오페라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곡이고요.
0: 네.
1: 이쯤에서 제가 오늘 서곡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모든 예고에서는 정기연주회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0: 그렇겠네요.
1: 이제 아이들이 어려운 서곡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제자와 함께 그 곡을 보면서 서곡을 한번 다뤄보고자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곡을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가볍고 유쾌한 곡을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디라는 작곡가의 운명의 힘 서곡을 들으실 텐데 베르디는 이탈리아의 너무나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이고요. 운명의 힘이라는 그 제목에서부터 이미 어떤 좀 무게가 느껴지세요?
0: 뭔가 제목에서부터 좀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1: 운명을 다룬 작곡가가 또한명 있죠. 너무나 잘 아는
0: 운명.
1: 운명. 말 그대로 운명.
0: 누구죠?
1: 베토벤이죠.
0: 베토벤. 아, 맞아요.
1: 선율을 말씀드리면 금방 아셨을 거예요. 베토벤의 선율이요.
0: 맞아요.
1: 빠바바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보통 뭔가
1: 그게
0: 절망과 좌절을 표현하는.
1: 맞아요. 근데 여기 베르디의 작품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언가 비슷한 게 있을까? 없을까? 운명을 논할 때 작곡가들은 어떤 음정의 배열을 어떤 느낌으로 썼을까? 예, 주목하시면 되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제가 준비한 이 버전은 지휘자가 발레리 게르기프라는 그런 지휘자인데요. 어떤 걸 들고 지휘를 하냐면,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쑤시개를 들고 하세요.
0: 이쑤시개요? 지휘를 하면서요?
1: 지휘봉은 보통 다 막대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렇죠? 이분은 이쑤시개를 들고 지휘를 하십니다. 이 곡이 끝나기까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0: 알겠습니다. 일단 듣고 와서 나름의 답을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 함께 합니다.

0: 네,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교수님, 근데
1: 네.
0: 도통 모르겠어요. 앞서서 이 수시계를 들고 지휘를 했다라고
1: 네.
0: 하셨는데 뭔가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1: 오, 정말 너무나 바람직한 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지휘자의 역할은 저 많은 수십 명의 사람을 하나의 음악으로 묶는 역할을 하죠.
0: 네.
1: 굉장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휘봉이라는 것의 역할도 그런 거죠. 지휘봉의 길이는 각각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같은 곳을 연주하라는 얘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지휘자와 가장 거리가 먼 파트는 금관과 타악기입니다.
0: 네.
1: 뒤쪽에서도 단상에 올라있는 지휘자의 지휘가 보이려면 사실 지휘봉이라는 게 있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겠죠.
0: 네.
1: 그러면 저는 생각했어요. 이 지휘자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쑤시개를 들고 올라갔을까? 이분이 이쑤시개 지휘자로 유명하신 분이긴 하신데
0: 네.
1: 그것만 가지고 지휘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한테 저도 하은 PD님 느낌대로 더 집중하게 하려고 하셨을까? 그렇지만 보는 이들로 하여금 느낌도 상당히 중요한데
0: 네.
1: 운명이라는 주제에 비해서 이쑤시개는 너무 가볍지 않은가?
0: 그쵸.
1: 차라리 들지 않으시면 어땠을까?까지 생각을 해봤지만 정말 초고도의 집중력을 요하시려고 그 이쑤시개의 움직임을 찾아보라고 그걸 들고 하셨을까 말고는 저도 따로 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너무 궁금하네요.
1: 네.
0: 근데 뭐 이제 교수님께서 가끔께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음악 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또 각자의 개인적인
1: 그럼요.
0: 자유로운 부분이
1: 네,
0: 또 허용이
1: 네.
0: 되니까
1: 맞아요. 네.
0: 그렇군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1: 네.

0: 네.
1: 네,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까지 함께했는데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아있죠, 교수님.
0: 네. 제가 유쾌하고 그리고 약간 묵직한 곡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은 행복한 작곡가의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행복한
0: 네,
1: 작곡가.
0: 주체가 작곡가예요.
1: 오.
0: 누구의 곡을 준비했냐면 로시니라는 작곡가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로시니가 행복하다고 표현을 드리냐면 작곡가로서의 활동은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 하셨고요.
1: 네.
0: 제2의 직업을 가지셨어요. PD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이 방송을 하는 게 꿈이셨어요?
1: 사실 뭐 이제 대학생 때부터
0: 네.
1: 네, 그때부터 좀 이렇게 꿈을 품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0: 그러면 혹시 제2의 대안, 만약에 내가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되고 싶은 것, 뭐 이런 건 없나요?
1: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사범대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안 되면
0: 네.
1: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서 교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사실 둘다 어려운 길이었죠.
0: 그러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말하는 직업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뭐그 말하는 직업에 딸려야 할건 이런 마이크가 있는
1: 네,
0: 그런
1: 그쵸.
0: 말하는 직업이 가지고 싶었는데, 레슨을 하는 것도 계속 말하는 직업이니까.
1: 아, 그러네요.
0: 그런데 저
1: 네.
0: 하나님이 저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방송에도 할수 있게끔 해 주셨는데, 로시니는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접으시고는 요리사의 길을 가세요.
1: 우와.
0: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 스테이크 이름에 로시니가 붙어 있고요.
1: 그래요?
0: 네, 어떤 요리 경연에
1: 우와.
0: 이르면은 로시니 요리 경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앞에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뒀다면 그것은 자칫 불행일 수도 있으나,
1: 그쵸.
0: 너무나 유명한 곡들, 너무나 좋은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시고
1: 네.
0: 본인이 스스로 접으신 뒤 나는 송로버섯을 키워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겠다, 이 지점으로 가신 분이라서 음악도 여러분 아무래도 작곡가의 성격을 좀 따라가지 않겠어요?
1: 그렇죠, 네.
0: 마지막 곡으로 제가 도둑같이 서곡이라는 걸 준비했는데, 제목은 정말 여러분께서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내용하고 무관하게 들으시면 꽤 많이 들어본 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1: 네.
0: 행복한 작곡가의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행복한 지휘자까지 모셔왔습니다. 두다멜이라는 지휘자를 모셔왔고요. 두다멜은 사실 자란 곳은 베네수엘라라서 조금 빈민가에서 어렵게 자라셨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엘 시스테마라는 오케스트라 출신입니다. 빈민가 아이들을 악기를 시킴으로써 어떤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올
1: 네.
0: 수 있게끔. 근데 거기 출신이신데 유명하게 되셔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봉사를 하시고 많은
1: 우와.
0: 이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지휘자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멋있네요.
0: 네, 그러면 여러분 행복 더하기 행복의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하은 PD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 중에서 PD님은 어떤 게더 중요하세요?
1: 그냥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마음은 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살다 보면 결과에 좀 치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도 과정이 올바라야, 그래야 결과가 의미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과정에 일단, 한 표를 던져봅니다.
0: 내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우리 제자들이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서곡을 힘들어한다,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해주고 그 결과를 만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함께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30분이면 될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제가 30분 연습하면 될수 있을 게 누군가에게는 5시간으로 부족할 수도 있구나. 이거는 제가 우월하다가 아니라 저는 축적된 시간들이 있고 다뤄본 곡들이
1: 맞습니다.
0: 많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수 있는데, 아, 이 시간으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구나를 제가 깊이 깨달으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의 리더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섣불리 판단을 해서도 안 되겠거니와, 그러면 포기해야 하나? 저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다 그냥 제 탓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지점부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쟤 안 되지?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못하지는 저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그 제자에게도 저의 표정이 아마 달갑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0: 저 아이가 못하는 것은 그냥 내 탓이다 생각하면 제 탓이니까 그걸 계속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지점이 되더라고요. 그런 긍정의 의미가 그냥 제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어떤 효과가 오냐면요.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만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해도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지 않아? 이러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다시 또 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느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을 나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감히 내가 누구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까지 가니까 그냥 다할수 있겠더라고요. 5시간이고 6시간이고.
1: 아멘.
0: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한 작곡가 로시니의 곡을, 행복을 전달하는 두다멜의 지휘로 도둑같이 서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클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0: 네.
1: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도둑같이 서곡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저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누가 언제 물어도 제 대답이 항상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게 제 삶에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던 이 최고의 사건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 살다 보니까 왠지 인생은 무엇일까 궁금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겼고, 죽음 앞에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붙잡고 실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는 거고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착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제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교회 가서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니까 저를 전율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도, 우리 아버지도 한 무식 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 선택의 사랑 앞에 제가 전율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을 믿고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놀라운 평안이 저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은 그 청소년 시절의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마치 박하사탕 한 봉지를 제 심장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기쁘고 설레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과 설레임은 저한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을 이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0: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신 당신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0: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을 그저 재미없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꿀잼으로 배우는 시간, 라디오 성경 공부. 오늘도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재미있게 꿀잼으로 배워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5월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1: 5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더운 것 같아요.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0: 약간 너무너무 더웠던 한 주기도 했고, 전국적으로는 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던 주간이기도 했는데, 울산은 정말 덥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갔던 것 같아요.
1: 울산은 참 비도 안 오고 가문 것 같아요.
0: 뭐 좀 많이 가물죠.
1: 눈은 물론이고 봄 여름이 돼도 비가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도 바다가 있음이 참 감사하지 않나.
1: 그렇습니다.
0: 라는 생각도 해봐요. 자, 오늘도 라디오 성경 공부 함께 할 텐데요. 성경을 그저 공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부 얘기만 하면 막 싫어하니까 정말 재밌게 꿀잼처럼 느끼게 말씀의 맛을 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딜까요, 목사님?
1: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0: 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오직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0: 맞아요. 지난주는 오직 은혜였고.
1: 그렇습니다.
0: 뭐 오직 예수도 했고 오직 성경도 했고.
1: 맞습니다.
0: 그랬습니다.
1: 오늘 네 번째 시간.
0: 네.
1: 오직 믿음입니다.
0: 오직 믿음.
1: 사실 오직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중요하겠죠.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
0: 그러니까요.
1: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기독교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믿음이 다른 모든 여타 종교와 구분되는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네.
1: 그 어떤 종교도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믿음으로 복을 받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0: 그 메커니즘은 정말 우리에게만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1: 전부 다 우리의 행위와 선행과 공덕을 통해서
0: 맞아요.
1: 무슨 호의를 얻어내는
0: 네.
1: 구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 땅 살 때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도
0: 그렇죠.
1: 전부 다 나의 열심, 정성, 노력인데 기독교에서만 진짜 독특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0: 불가능하다.
1: 누리지를 못하죠.
0: 네.
1: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그 기독교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신앙의 내용 중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말씀도 궁금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서 난 것이냐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우리는 모든 주어는 다 우리가 아니니까요. 네.
1: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로도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0: 안 되죠. 믿고 싶어서 노력은 할 수 있는데
1: 네.
0: 믿어지는 건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뭐 기독교인 가운데에서도 뭐 기독교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아무런 악감정도 없고 오히려 열린 마음인데 중요한 거는 믿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것조차도
0: 안 믿어져.
1: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0: 안 믿어져. 네.
1: 믿음이란 거는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0: 맞아.
1: 말은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 거지.
0: 그렇죠.
1: 우리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0: 우리도 사실 그냥 믿어진 거잖아요.
1: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왜 안 믿어질까? 왜냐하면 이게 내가 무슨 노력을 통해서 믿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졌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안 믿어지지? 하나님이 계시고.

0: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 네.
0: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행위 쪽으로, 율법 쪽으로 또 이제 쏠리기 시작하니까 꾸짖거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대조를 시키거든요. 그럼 이 바울이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당연히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행하는 거죠.
1: 네.
0: 근데 뒤에 나오는 게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보면 내가 듣고 내가 믿음, 그것도 나에게서 나온 행위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율법의 행위로 혹은 듣고 믿음으로 이게 대조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앞에 것도 그렇게 번역이 된다면 내가 행하는 것이고, 뒤에 것도 내가 듣고 내가 믿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코에가 듣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피스테오스, 믿음인데,
1: 네.
0: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성경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그 논란 가운데 한 주석가, 성경학자는 이 아코에를 능동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수동형으로 번역도 가능하거든요.
1: 뭐 그렇겠죠.
0: 헬라어 중에
1: 네.
0: 수동태랑 능동태가 같은 것이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건 수동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1: 어떤 주석학자는?
0: 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들려짐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1: 아코에가 듣다였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들어서가 아니라 들려져서라는
0: 그렇죠.
1: 수동태로
0: 사실 우리가 은혜
1: 번역하는
0: 받을
1: 게
0: 때
1: 옳겠다.
0: 똑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그 메시지가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1: 맞아요.
0: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1: 우리
0: 있거든요.
1: 주일날 사실 뭐 어떤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도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날은 말씀이 정말 귀에 꽂히는 날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내가 듣고 있는 똑같이 읽긴 하는데 들려지는 거죠. 네.
0: 더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1: 맞아요.
0: 어느 날은 이 말씀이 들려지죠, 진짜.
1: 막 마음에 파고들고 막 이렇게 되죠. 네.
0: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의 의를 살짝 끼워넣어서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믿어지게 하심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1: 맞아요.
0: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게 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1: 네.
0: 어쩔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 그거 좀 일찍 이야기해 주지. 그냥 이거 뭐 성경이 아니라
1: 네.
0: 그냥 친구나 뭐 가족 사이에서 대화를 할때왜 이거 지금에 와서야 이야기해 줘? 이럴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수년 동안
1: 계속 얘기했었어.
0: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1: 안 들린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알아들으면, 아, 왜 이걸 지금까지 말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어느 날딱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가상한 것이나 사실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근데 진짜로 믿을 자,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믿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 네.
0: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
1: 네. 믿어진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0: 약간 제 버전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1: 네.
0: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짐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1: 다 수동태야.
0: 그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거냐? 내가 한 거냐? 여기서 이제 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고요.
1: 네.
0: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을 많이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0: 표현했죠.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럼 믿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어지냐.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0: 네.
1: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 또한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냐.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면서 그럼 나는 발 놓고 있어야 되냐. 손발 다 내려놓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실 거야. 이렇게 있어야 되냐.
0: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같은데. 약간 네 어쨌든.
1: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아까 전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믿어지는 거는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네네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하는데 잘 믿는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나 다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장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찬양 듣고 와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0: 네. 오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얘기를 하며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기준 아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건 무엇인지 잘 믿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에 찬양 갖고 찬양 듣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문용택님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믿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 예, 우리가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1: 그렇죠.
0: 오해하는 영역이 많다는 거죠. 뭐 흔히 믿음과 행위 이런 부분들도 오해하기가 쉽고
1: 많이
0: 믿으니까
1: 막 논란이 있잖아요, 서로.
0: 그렇죠.
1: 네,
0: 행위는
1: 논란이라기보단,
0: 어쨌든
1: 네.
0: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1: 네.
0: 있고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고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0: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뭔것 같습니까?
1: 하나님을 믿는다?
0: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은 내용이 없잖아요.
1: 그러네요. 목적어도 없고, 목적어가 이제,
0: 목적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1: 네.
0: 어떤 것을 믿는다가 없으니까.
1: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다던가, 약간 이런 것도
0: 그렇죠.
1: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0: 그렇죠.
1: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0: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1: 네.
0: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또 무슨 소리고 하나님을 믿는 건또 무슨
1: 난
0: 소리야?
1: 널 믿어. 약간 이런 느낌하고 좀 다르니까요. 네.
0: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그 피덴스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belief 혹은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하지 말고 trust라고 다 바꿔봐라.
1: 이 믿음을 belief나 faith라고 쓰지 말고 trust로 바꿔라. 신뢰하다로 바꿔라.
0: 네. 그러면 좀더 1세기 사람들이 그 믿는다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뉘앙스랑 좀 비슷해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1: 신뢰한다가
0: 신뢰한다라고 하는
1: 돼.
0: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믿음의 내용은 아까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내용도 없잖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의 가장 본질입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예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 사실은 가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지만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가인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돼 있고 가인이 드린 예물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낙심했고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름 인정받고 싶어 했고 자신이 한 노력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적합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화도 나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받으시지 않으니까 슬퍼서 낙심하고 이
1: 네.
0: 두 가지 심리적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1: 네.
0: 그러한 케이스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좀 가관이거든요. 네가 화를 내고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네가 안색이 변함은
1: 어찌미냐?
0: 어찌미냐?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주셔야 할것 같은데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드린 예물도 보지 않아서 지금 화가 나고 낙심이 됐는데 너 도대체 왜 낙심하고 화를 내고 있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속적으로 너는 선을 행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죄가 너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죄에게 다스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질 것 같아요.
1: 안 믿어지죠.
0: 왜냐면 이미 신뢰가 앞에서 깨졌잖아요.
1: 와장창 깨진 거죠.
0: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1: 우리도 감정이란 게 있는 존재인데,
0: 그렇죠.
1: 네.
0: 뭔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사건이 있었으면 이런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건데
1: 그렇죠.
0: 전혀 신뢰할 만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는데 그런데 찾아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이죠.
1: 네가 왜 약간.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인의 반응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 아닐까.
1: 사실 우린 다 이해할 것 같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까지만 공감 안 하는 거지,
0: 그렇죠.
1: 동조 안 하는 거지. 사실 가인이 성질난 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네, 전 이해가 됩니다, 일단.
0: 이제 제일 포인트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1: 못하겠느냐,
0: 못하겠느냐라고
1: 네.
0: 하는 건데 지금 가인은 나름대로 선을 행했거든요. 근데 낯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1: 네.
0: 그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1: 납득이
0: 사실은.
1: 안 되는 거죠.
0: 네. 그래서 범죄를 하는데 아담의 케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담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아담이 먼저 안 먹잖아요.

0: 네.
1: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혼자 받았어요. 그때는 아직 아내가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주실 때는 2인칭 남성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0: 오.
1: 아담 혼자만 들었어요.
0: 네.
1: 그리고 아담이 그걸 아마 아내인 여자에게 네. 예,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여자도 그 말씀을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줬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을 똑바로 못 잡았지만 여자가 알았던 거는 분명한 거 저거 먹지 말라고 했다.
0: 네.
1: 이건 분명히 일단 그건 알고 분명하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을 때 정녕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0: 죽을까 하노라.
1: 네, 죽을까 하노라도 사실은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히브리어의 강조용법 중에 부정사가 앞에 한 번 더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안 죽을까 이건 아니고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정녕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는다고 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아담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0: 네.
1: 아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담이 만약에 거기서 아내가 죽었다.
0: 아, 그러면 뭐 이거는 뭐.
1: 절대로 안 먹겠죠.
0: 그렇죠.
1: 무슨 독사가 먹듯이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었는데 확 쓰러져서 하고. 죽었으면 네. 절대로 안 먹을 건데 안 죽잖아요.
0: 아, 신뢰가 깨지네요.
1: 그렇죠.
0: 네.
1: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0: 틀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렇죠. 아담의 입장에서.
1: 네. 그러니까 아, 속았나? 뱀이 말한 게 맞나? 그럴 만한 상황인 거죠.
0: 뱀은 안 죽는다 했으니까.
1: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다. 만약에 아내가 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면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 가인의 케이스랑 아담의 케이스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75살 때에 네. 그 자기 본토 친척집 모든 것들 다 내버려 두고 떠난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해서 그리고 그 민족을 크게 이룬다고 네 이름을 번창하게 한다고 해서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0: 네.
1: 그때 이게 바로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줄 땅이다. 약속까지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바로 거기에 가뭄부터 흉년이 크게 기근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쩔 수 없어요.
0: 네.
1: 그 약속의 땅이고 자시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0: 애굽으로 내려갔죠.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진짜로 하나님이 복주는 그런
0: 풍요롭고 막 잘 되고 막
1: 절대로 약속의 땅을 안 떠나죠.
0: 그렇죠.
1: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 뭐야 자식은 고사하고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떠나가거든요.
0: 이 땅이 아닌가 봐요.
1: 그리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 함께하고 믿을 만한 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먹고 살게는 해주시는 건 맞는데 아들은 안 주네. 그러니까 내 아들은 내 종
0: 엘리에셀이다.
1: 엘리에셀입니다. 네. 그것도 안 되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0: 맞아요. 이스마엘.
1: 맞아. 나와 사라 사이에 꼭 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
0: 그렇지, 내 아들이라고 했지.
1: 내 씨가 중요한 거지. 이래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을 때도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0: 네.
1: 아예 아들은 포기해버리죠.
0: 네.
1: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 이야기하고 또 좀 참지 그거를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나가지고 뭐 오늘날 중동전쟁 터지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너무 쉽게 하는데
0: 저는 사실 그 좀 안 쉬워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른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인간의 생각의 범주에서.
1: 그렇죠.
0: 그들의 선택이.
1: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0: 신뢰가 점점 더 커진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내세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실은 깨끗하게 씻으시고
0: 아멘.
1: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게 구원이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는 정작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씻으셨다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문제 그 상황과 세팅 속에 계속 살고 있고

0: 계속 휘말려 가며 고통받고 있잖아요.
1: 또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 하고 하는데 사실 또 죽음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은 그 이 땅에서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누리게 될 생명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사실 아직 모르잖아요.
0: 네, 그렇죠. 나는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얘기가 정말 정확한 것 같은 게 아담 앞에서 하와가 그거 먹고 바로 죽었으면 이런 네.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외 그렇죠. 문제는. 근데 인간의 심리로서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죠.
1: 우리도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있었던 모든 질병의 문제, 가정의 우한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게 그냥 싹 예수 믿고 나서 딱 통장 찍어봤더니 막 10억이 들어와 있고 이러면 진짜 와 예수님 할렐루야 할 건데 뭐
0: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모든 죄에서 내가 자유로워져.
1: 그쵸.
0: 아무런 유혹도 없고 뭐 완전 보이처럼 막 갑자기 흰옷을 입으면 뭐 약간 이렇게 되면
1: 야, 진짜 죄에서 내가 해방됐네. 나 이제 죄의 종이 아니네.
0: 이렇게 될 텐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1: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를 잘 못하는 거예요.
0: 네.
1: 성경에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너의 눈동자같이 지키고 손가락도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너의 머리털로까지 다 샘바대고 엄청난 약속을 다 해주고 계시는데 아니 아는 분이 그래? 이런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0: 그렇죠. 뭐 교통사고 나고 다치고 아프고 막 영접을 겨우 했는데 어머니가 막 암이고 막
1: 그렇죠.
0: 천지잖아요 그런 일.
1: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0: 네.
1: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진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신뢰하냐. 사실 아멘. 이게 믿음이 성장해야 될 영역인 겁니다.
0: 아멘.
1: 그래서 진짜로 믿음이 장성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0: 주님께서 뜻이 있겠지.
1: 그렇죠.
0: 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신뢰관계가 늘어날 때 그 사람과의 경험이 늘어나면 신뢰가 좀 쌓이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아, 저 사람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걔가 너 욕했대 하더라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라고 신뢰해 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1: 그래서 믿음의 내용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네.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삶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좋아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25년 동안 사실 이삭을 낳기 전까지 엄청난 불신앙으로 사실은 시작을 하거든요. 네.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 준다니까 나왔는데
0: 네.
1: 아들도 안 주고 먹고 살지도 못할 형편이 처하니까 약속의 땅이고 자시고 떠난 거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 바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왕인데 지금 미국 뭐 대통령 정도의 권력 아닙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물락 펴락하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0: 그러니까 경험한 거죠.
1: 경험했죠.
0: 네.
1: 그리고 큰 어떻게 보면 부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올라오거든요.
0: 네.
1: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 행적을 보면 물질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0: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1: 네. 롯이랑 이제 분쟁이 터져가지고 싸울
0: 그렇죠.
1: 때에도 네가 좋은 거 그냥 택해.
0: 너 다 택해.
1: 네가 동하면 나 서하고 좌하면 우할게.
0: 자유해지는 거죠.
1: 그렇죠.
0: 신뢰가 있으니까.
1: 그러니까 또 조카는 또 좋은 땅 차지해서 가는데 자기는 살림에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척박한 땅에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제 롯이 오히려 잡혀가지고 동방 원정대에
0: 네.
1: 그때 이제 가병을 끌고 가서 말도 안 되는 전쟁 승리를 하고 모든 포로들과 노략 탈취물들 가지고 돌아올 때 소돔 고모라 왕이 사람만 돌려주고 탈취물은 너 가져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나중에 내가 그때 준 돈으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라고 말할까봐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
0: 맞아요.
1: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내려간 그 사건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여기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0: 네, 자유해버리게 된 거죠.
1: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들이잖아요.
0: 네.
1: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0: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써놓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언제 주냐? 절대로 아들 가질 수 없을 때 살아는
1: 그렇죠.
0: 경수가 끊어지고 자신은 100세가 되고
1: 맞아요.
0: 자기도 포기하고 살아도
1: 살아도
0: 포기하고
1: 포기하고.
0: 애 낳는다고 내년에 낳는다고 하니까 둘다 비웃죠.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삭은 웃음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1: 네.
0: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1: 비웃음,
0: 비웃음이었어요.
1: 비웃음, 비웃음.
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비웃음, 조소죠, 사실은. 그런데 아들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모든 자기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세워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봅니다.
1: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니까요.
0: 이제는 아들 바쳐라.
1: 그러니까 바로 바치죠.
0: 이전 같으면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1: 그렇죠.
0: 분명히 내년에 태어날 너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룰 거다. 그 약속이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1: 바쳐라.
0: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3일길을 끌고
1: 출발.
0: 가죠.
1: 네.
0: 물어봅니다. 아니, 번제의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나 너를 바치란다 이러면 도망갈 건데 사실은 이삭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
1: 그렇죠.
0: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이런 믿음보다는 둘러댄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번제단 딱 만들고 나서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단
1: 네.
0: 말이죠. 그 죽이려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서 제 가운데 뿌린다 할지라도 도로 살려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1: 아멘.
0: 어떻게 우리는 그 신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1: 아멘.
0: 근데 경험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경험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신뢰하고, 그 신뢰가 맞다는 것이 점점 우리 삶 속에 하나둘 차곡차곡 쌓여가야 됩니다.
1: 그거 너무 맞고, 저는 오늘 좀 요즘 많이 생각했던 게,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저 정말 싫어했거든요.
0: 그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1: 싫어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약간 이러면서, 약간, 아, 버티려고 하는 소리인가 보다. 약간 이랬는데, 오늘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유익이라고 표현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까요.
0: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1: 아멘.
0: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1: 아멘.
0: 문제 없으면 사실은 그 경험을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는데 그 굴곡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하나둘씩 쌓여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까
1: 아멘.
0: 전에 인간관계에서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아는 그 사람,
1: 아닌데.
0: 10년 동안 알아온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닌데 오히려 그말 해주는 사람을
1: 의심하게
0: 의심하죠.
1: 되죠.
0: 신뢰하지 않죠.
1: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약간 이러면서.
0: 그래서 나중에 그냥 물어보죠. 걔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이냐.
1: 응,
0: 사실
1: 그쵸.
0: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안 물어볼 건데
1: 안 물어보죠.
0: 신뢰하니까 딱
1: 응.
0: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오히려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 발견하듯이
1: 네,
0: 하나님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1: 인간이란
0: 네.
1: 우린 유한한 존재니까요.
0: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굴곡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이 문제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1: 깨닫고.
0: 신뢰합니다.
1: 아멘.
0: 기도할 때 분명히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거든요.
1: 아멘.
0: 그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나질 않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1: 아멘.
0: 쭉쭉 성장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0: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라디오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생명교회 구승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0: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속 2인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분명

주연급 인물인데 보니까 주연만큼 유명하고 주연만큼 사랑받더라고요.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살펴보니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엄청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 돌봄 섬김 사역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요, 또요, 구제 헌금을 위한 목적 헌금을 하는데요, 그 목적 헌금의 이름이 바나바. 어떻게 아세요? 바나바 헌금이래요. 이렇듯 바나바는 돌보는 일, 돕고 구제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역시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섬 사람들이 착해요. 게다가요, 레위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느껴지냐? 레위인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선했던지, 또 그가 얼마나 다른 이들을 잘 섬겼던지 사도들이, 목회자들과 장로들이요,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아니라 그게 별명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칭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이가 불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이들이 좋은 교회라고 말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게다가 37절을 보니까요, 그가 뭐가 있대요? 밭이 있음에. 얼마나 밭이 있으면 저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는 지주 출신 랜드오너였어요. 그러니 있으니 자기 자랑하고 자기 힘을 가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값을 가지고 어디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그러나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기까지도 참 귀한 사람인데요, 바나바의 특별함은 따로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영향을 끼친 복음서, 그게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가 요한은 그 바나바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요,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된 일인데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 유대인들 뿐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자, 신약성경의 장장 40%를 스스로 쓰고 또 다른 서신들과 기독교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자, 누구요? 바울. 수준 있으세요? 바울이요, 바울 역시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결코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위대한 자들은요, 다름 아닌 이 1인자들은요, 2인자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진 자였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바나바가 주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1인자 바울이나 마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손과 발을 들이며 마음으로 바나바처럼 쓰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주연된 삶,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후반부는요,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시작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우리 교회랑 시작이 비슷해요. 우리 교회랑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19절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요, 스데반의 일, 순교로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시작했대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피난한 성도들. 여러분, 피난한 신앙인들로 시작됐어요. 근데 그들이요, 흩어진 그곳에서 머뭇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피난 중에서도요, 어두운 가운데서도요, 복음에는, 예수님에게는 능력,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21절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의 역사라고 믿고 함께 고백하며 21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역경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듯, 오늘 사모하는 여러분께 주의 손이 머물 때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주의 손으로 세워진 교회. 이 이야기를요, 모교회인 예루살렘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각 목사님 한 분을 보내요. 그게 바로 오늘 주인공 누구요?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냈을까요? 좋은 사람 보냈을까요? 아무나 안 보냈어요. 물론 좋은 사람 보냈어요. 24절의 말씀처럼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요, 뽑아서 특정해서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퀴즈예요. 이거는 상식 속으로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좋은 교회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철학 문제는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에, 주의 손이 머무는 좋은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24절 후반부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역사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좋은 목사님이 오면 부흥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좋은 장로님들이 서고, 좋은 권사님들이 서고, 지금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이름으로 서갈 때 하나님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요, 이상하게 바나바가 갑자기 그 좋은 목사님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바나바가 다른 것 하지 않고 갑자기 사울, 바울을 데리러 가요.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거 그렇게 단순한 일 아니고요,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더 든든히 세워가는지 우리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하나씩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바나바요.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그가요, 다소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요, 다소는 안디옥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에요. 저 빨간 선 아래가 안디옥이고요, 저 위가 다소인데요, 직선 거리로 180km에 달하는 먼 거리입니다. 왕복 갔다 오면 몇 시예요? 산수에 약하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수학엔 강하신데 더하면, 왔다 갔다 하면 360이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둘레길이 얼마인 줄 알아요? 250 정도 된대요. 그러니 한 바퀴를 더한 거리를 지금 누구 하나 찾으러, 바울 한 사람 찾으러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나니 목사가 간 거예요. 그 먼 길을요. 여러분, 그때요, 2000년 전에요, 주된 교통수단은 말이나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도보 걸어갔습니다. 배편이 있었지만 아주 부정기 노선인데다가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로로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주 와서 올레길을 열흘 동안 걸었습니다. 얼마큼 걸었냐면 첫 코스에서 마지막 코스까지 열흘 동안 다 걸었어요. 내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걸으려면요, 밥도 안 먹고 걸어야 돼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걸어야 돼요. 내가 이 얘기하면 놀래줘요. 올 때, 들어갈 때, 입도할 때라고 하잖아요. 입도할 때 72km였는데요, 다시 서울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 62km였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가지 마요. 올레길에서 만나면 민망해요. 여러분, 그때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가 제주중앙교에 온 줄 믿습니다.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걷는 그 걸음도 힘든데, 나를 위해서 걷는 그 여정도 힘든데요, 가다가 내 기도로 하는 여정도 힘든데요, 지금 바나바는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마누스 산맥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평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터키에 방문했는데요, 그때 제 일행이 탔던 버스가 아마누스 산, 지금 이름은 누루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그 산 중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 타고 가는데요, 중턱부터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앞은 안 보이는데 옆은 보여요. 꾸불꾸불 뱀처럼 험한 산을 가는데요, 옆에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와, 버스 가는데 버스가 터럭터럭터럭터럭 하며 버스도 가기 힘든 곳, 지금 그 걸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당신은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시절도 아니었으니 도적대가 우글거리고 짐승의 위협이 있는 곳, 그것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보낸 거 아니었습니다. 바울 보고 찾아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동부 행사가 있다고 했더니 원로장로님 한 분이, 아니 밑에 내려갔더니 아동부 있는 데서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장로님, 어떤 일이세요? 왜 여기 계세요? 누구 찾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손주가 없는 분인데.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위에서도 축복기도 해줘야 되지만 밑에 내려가서 축복해주고 싶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예요. 찾아가 축복해주는 마음, 찾아가 손붙잡아주는 사람, 찾아가 일으켜주는 사람, 찾아가 밥 먹자고 얘기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산을 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열혈 유대교 신봉자요 극악한 기독교 박해자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을 하나님은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25절과 사도행전 9장 26절이 한 절 차이지만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벽에서 내어 달리니 한 다음에 바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자고 한 게 아니라 저 한 절 사이에는 자그마치 3년이라는 긴 시간,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쓰임받기에 합당한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요, 26절에 사울은 예루살렘 제자들을 사귀고자

찾아갔던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어요? 회개전 아니에요. 나름 3년이란 열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뒤에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했는데요. 저 때도요.

근데 또 유대인들이 위협을 해서 뭐 했다라는 얘기보다도 금방 바울이 다소로 보내졌다라는 말로 급하게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9장 30절에 다소로 보내졌다, 보내리라 부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사이에는요 자그만치 10년이라는 시간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서 바울의 언급이요, 사울의 언급이 그 사이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안독에 가서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요 높은 아담에스 산만 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10년이란 긴 시간도 넘어야 하고요, 제자들의 냉담한 반응도 넘어야 하고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도 넘어야 해요. 기대감과 동시에 다가오는 두려움도 넘어야 하고요, 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혼자 넘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산을 혼자 넘지 못하기에 바울이 찾아가서 그 산을 같이 넘어 안디옥으로 이끌어 준 거예요.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끌어주고요, 뒤에서 밀어주고 용기 주고 힘주며, 또 때론 넘어지면 또 손 내밀어주고 담소도 나누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귀를 내어주며 그 험한 길 모든 과정을 넘어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보이죠?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넘어주셨기에 제가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하고 결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 길을 같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높은 산력이라도 주님이 함께 넘어가게 하실 때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그 산을 넘어 주의 사역의 자리에 도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넘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되게 은혜여서 딱 끝나면 되는데요, 사실 지난 한 주간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24절 말씀에 자꾸 생각이, 마음이 쓰였어요. 2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좋은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늘어났다니까요,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났다니까요. 그러면 그 순간이요 바나바에게 영광의 순간 아닌가요? 바나바에게 자랑의 순간 아닌가요? 머물고 싶은 순간 아닌가요? 그런데요, 바나바는 그 영광의 순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 주일 동안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만 24절에서 끝났으면 어땠을까? 아, 그렇잖아요. 끝났으면 바나바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교회 부흥한다는 소문에, 목사님 능력 있다는 소문에 거기서 끝! 그러면 좋은데요, 굳이 바나바는 바울을 택해서 그 어려운 길을 찾아가고 택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이후의 기록에요, 바나바는요 전면에 나서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아니에요? 만약에 24절에 딱 끝났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1인자의 이름에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 이름이 계속 남겨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힘들었다니까요.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장지원 목사, 교회 부흥한다니까 좋냐? 사람 많아졌다는 소리 들으니까 좋냐? 어디서 부흥에 불러주니까 좋냐? 근데 그 자리 내려놓고 지금 바나바 찾아갈 수 있니? 지금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 누리지 말고 10년 동안, 13년 동안 눈물로 상처로 있는 바나바를 찾아갈 수 있니? 라고 묻는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그게 마음이 너무 뛰었어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한 영혼이에요. 예수님에게는요 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자리 지키는 것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명예, 내 욕정, 내가 드러나는 것, 그 자리 지키는 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요, 지금도 13년 동안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마음 쓰이는 그런 한 영혼을 주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 아프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두려운 일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소문 안 나도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져 있는 아이들, 상처들, 그 마음 붙잡는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바나바가 특별해서 그 일을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나바도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 바나바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특별한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라 하지 않고 찾아오라고 해도 찾아올 수 없음을 알면서 우리가 죄악 있는 죄악된 세상으로, 어둠 속으로, 눈물 가운데로 주님이 기꺼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서 삶보다 더 높은 죄의 문제들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넘어주셨잖아요. 응원해 주시고 인도하셔요. 막대기로, 지팡이로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때로는 당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지키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무것도 아닌 한 영혼을 위해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십자가를 지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요, 예수님께는요, 영광의 자리에 있는 목사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아니라 울고 있는 한 영혼의 마음 쓰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에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이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의 불편함을 하나님이 신경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제 지인 중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한 살 후배인데요, 그만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만 사고로 인해 다리 한쪽을 7cm를 절단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철수해서 들어올 만한데요, 선교사님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남으랬다고 하며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요, 자꾸 이런 기도가 된대요. 선교사님이 아파서, 또 몸이 불편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더니 마음이 약해져서 사역이 점점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대요. 그래서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저 그 기도 듣고서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격, 인격, 실력, 건강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님, 그냥 죄송하지만 저 놓고 가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데리고 가시면 오히려 민폐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교사님한테 힘주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아들아, 나는 무슨 일을 빨리 멋지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너와 같이 가고 싶어. 그래서 너 말고 나에게는 대안이 없어. 그래서 난 너 아니면 안 돼. 난 너여야만 해. 라고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는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그 상황을 바라보시며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산을 넘고 계십니까?

0: 막막한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세요. 높은 산이 가려있어 힘들고 한숨 되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 바나바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우리에게 마음 쓰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그 산을 함께 넘어주시겠다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로, 이 은혜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 찾아오셨던 수많은 바나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 배우자,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 장로님과 권사님, 신앙의 동역자들, 기도해주는 가족, 친구들, 여러분, 그들을 주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그 문제를, 그 산을 넉넉히 이기고 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세우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바나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죠.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영국의 소설가 하버트 조지 웰스가 한 말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의 따뜻한 온기에 다시 마음이 풀리고 힘을 얻을 때 있으셨어요? 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 고생했어 수고했어 응원해 사랑해 등의 격려하는 가정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가정이 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방송 듣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도요. 모두 다

이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을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하며 문을 열겠습니다.

김영식과 승미의 믿음의 가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으세요? 라고 할 때 단철하게 네, 저와 남편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운 가족이라는 그리운 이름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옆에 안 계시지만 하늘나라에 계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족이지만 어찌해서 멀어졌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그 가족의 모습이 변하고 또 피를 나눈 부모 형제는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격려와 사랑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린 힘이 나고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격려를 받아 사랑이 자라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이 5월에 또 외로운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가정이 여러분이 그 품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이 50의 찬양이에요. 우린

남여울식 찬양의 우린 한 가족, 메리 제인이 함께 부른 곡이에요.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나무에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들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오늘 이 시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들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고백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부를 날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이 찬양을 나눕니다. Nearer my God to thee, Elevation 찬양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Turn your eyes upon Jesus. 로렌 데이글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er my God to thee. 엘리베이션 월십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의 주 음성 외에는 I need thee every hour.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빠 되심을 고백하면서요, 찬송가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오늘이 워십입니다.

오늘이 워십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노인팅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가득 평화 이어졌고요. 피아 워십의 찬송가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 또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심영진 앨범의 나의 하나님,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박우정의 찬양으로 들으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언급이 없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 그런 인물 중 한 명일 텐데요. 과연 아벨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을까요? 책 나의 데스티니 찾기에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목적을 충실히 이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대조하면서 예수님과 아벨의 닮은 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벨도 의인이었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벨도 가인의 죄 앞에서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벨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많은 업적이 기록된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성공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 소박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연약함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뭔가를 많이 성취하고 이왕이면 좋은 업적도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언급이 없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 그런 인물 중한 명일 텐데요. 과연 아벨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을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목적을 충실히 이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대조하면서 아벨과 예수님의 닮은 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벨도 의인이었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벨도 가인의 죄 앞에서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많은 업적이 기록된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성공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5729번님, 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이어서 더욱더 집중이 됩니다. 저는 트럭에서 호떡을 파는데요. 더워져서 걱정이 앞서네요. 우산 장수, 소금 장수가 되니 씁쓸합니다. 또한 가지 걱정은요. 30년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해야 하니 슬픕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또한 구해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저도 호떡을 참 좋아하는데요. 호떡은 더울 때 먹어도 참 맛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그 진가를 잘 알아보시고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든 집을 정리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실까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오벳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어디 멋진 곳을 가야만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화 한 통, 떡볶이 한 입이 진짜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말씀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더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김대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6002번님 사연 주셨어요. 피디님 말씀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는데요. 이렇게라도 듣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또박또박 읽어주실 때마다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초집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샬롬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놓치려고 집중하시는 모습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뭔가를 많이 성취하고 이왕이면 좋은 업적도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언급이 없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 그런 인물 중 한 명일 텐데요. 과연 아벨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을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목적을 충실히 이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대조하면서 아벨과 예수님의 닮은 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벨도 의인이었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벨도 가인의 죄 앞에서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많은 업적이 기록된 화려한

한 삶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성공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명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한때 뜨겁게 부흥하던 교회들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젊은 세대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신학교 역시 이전과 같은 열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0: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단지 믿는다는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말씀 안에서 자라납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 사경회에 참석하고 밤늦도록 성경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고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반드시 또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정과 일터, 학교와 사회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교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 뉴욕의 네이비 야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회사에서 이 지역에 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건축 과정에서 건물의 한 가운데에 솟아나는 샘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건축기사는 샘 주변을 파서 입구를 넓힌 다음 시멘트로 채워 물을 막아버렸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현장에 돌아오자 시멘트는 완전히 뚫려버리고 다시 샘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벽돌로 조금 더 견고하게 입구를 채워버리고 다시 시멘트를 부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 역시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다른 방법을 더 사용해봤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샘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결국 건축회사는 설계를 대폭 수정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공사를 포기하고 부지를 옆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함이 없는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시련과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미혹할 순 있겠지만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은 다함이 없는 주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 카네기 공대에서는 졸업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이 탁월하다 해도 그것이 성공을 가져오는 데는 15%밖에 영향력이 없었던 겁니다. 인간성이 좋아야 인간

대한 관계가 좋아야 성공하는 것이 85%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문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입의 방문, 손의 방문, 그리고 발의 방문입니다. 입의 방문은 말 그대로 전화나 말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방법이고요. 손의 방문은 편지를 쓰거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서로 간에 화평하기 위해서는 특히 입의 방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바로 대화를 통해 위로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겁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 원수 간에도 대화를 통해 화평함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입으로 서로 헐뜯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과 축복의 말들을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가는 동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고백과 같은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클래식 콰이어가 부르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과 원곡 함께 하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와 안산시립 합창단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자 돕는 대피를 만드셨죠. 의리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만남은 아주 소중한데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다음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도 좋은 기회를 주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인데요.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좋은 만남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배우고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되죠.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욕을 얻습니다. 선한 자로부터 선을 배우고 악한 자로부터 악을 배우게 되죠. 아무리 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그 사람이 악하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실패했어도 바른 사람이라면 그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당신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수록 걱정거리가 적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하십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사용하려면 그분의 지혜를 비축해야 하고 성자와 성령의 가르침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손가락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구절들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당신 안에 말씀을 이식하십시오. 그것을 당신 존재의 한 부분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

피터 도허티 박사는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호주에서는 스포츠 외에는 즐길 만한 문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유독 운동신경이 없었던 그는 친구들과 노는 대신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는 자신이 있었던 그는 졸업을 한 뒤 인류의 농업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수의학과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성적이 매우 우수했던 그가 전혀 인기가 없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못된 선택이다, 다시 생각해봐라 설득했지만 그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는 상관없는 수의사의 일을 하게 되자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가 자신에게 맞다고 판단한 그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대신 연구를 계속했고 계속되는 실험의 실패 속에 마침내 중요한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가 사람들이 봤을 때 옳다고 여겨지는 선택을 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조카 롯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롯은 좋은 평야로, 아브라함은 척박해 보이는 땅으로 향하는데요. 그때 삶이 막막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떠나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베푸실 그 축복을 사모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는 생명을 받았고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많은 스승들이 계십니다. 오월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톰페크 콰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지는 찬양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형상 인쳐주옵소서. 요아침 목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소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노형건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날개 이일인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정자연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값비싼 향유를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바리톤 김동섭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말이 아닌 삶으로 서로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 생명을 보람있게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따라갈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날 밤 바다 위를 항해하던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모든 어른들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요.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음에도 한 어린아이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한 선원이 아이를 흔들어 깨우면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야, 너 무섭지도 않아? 그러자 아이가 눈을 비비며 깨어 일어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 배 키를 잡고 계신 분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운전하시면 안전해요. 저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상황들이 죽음과 같아 보일지라도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존 버년에게는 눈먼 딸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딸 걱정에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 딸은 누가 돌보지?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내 딸은 어떻게? 걱정에 구름이 몰려올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다고 해요. 딸의 생명도 너의 인생의 결론도 내가 내는 것이란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존 버년은 감옥 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의 상황은 어두운 지하 감옥과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시니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존 버년은 결국 그곳에서 절망 대신 희망의 대작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끝인 것과 같은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찬양 드라이브 가족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에 회당장 야이로는 괴로워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믿고 나아가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공중 근의 고개사가 높은 곳에서 몸을 날리며 막 고개를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잡아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고개사는 공중에서 자기 손을 쭉 뻗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공중으로 허공으로 자기 몸을 던지고 손을 쭉 뻗기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는 거죠. 잡아주는 파트너가 제 시간에 정확히 자신의 손목을 낚아챌 것을 100% 믿을 때 이 고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고개사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막 줄을 잡으러 버둥버둥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파트너가 잡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것은 너의 노력을 중단하고 나에게 너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던져 맡겨라, 손을 뻗기만 해라, 그 다음은 내가 한다 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두려운 몸짓들로 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의 손에 나를 던지며 맡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전시원의 주님께 맡기리, 강원명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전시원의 주님께 맡기리, 강원명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울며 통곡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같은 일이라고 해도,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잠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부활한 자들은 잠에서 깨어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하죠. 하지만 삶과 죽음의 모든 주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평생 아끼던 회중시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동네 수리점에 가보니까 부품이 다 닳아서 수명이 끝났어요. 이제 이거 고철 덩어리에 못 고쳐요 라면서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시계는 이미 사망을 해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그 시계를 보더니 이 시계는 죽은 게 아닙니다. 잠시 쉬고 있을 뿐이죠. 이 노신사는 바로 그 시계를 처음 설계하고 만든 제작자였다는 것이죠. 제작자의 손에 시계가 들어가게 되었고 남들이 쓰레기라고 고철덩어리라고 부르던 그 부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계는 새것처럼 작동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생명이 멈추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죽음조차도 다시 깨울 수 있는 잠시의 멈춤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베레카이의 깨어있으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다시 한번.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베레카의 깨어있으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숲속에 작은 벌레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통통하고 건강했던 애벌레가 딱딱한 고치 속으로 들어가더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친구 벌레들은 슬프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는 죽었어. 저 딱딱한 껍데기가 그 무덤이 될 줄이야.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나비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란다. 더 멋진 모습으로 깨어나기 위해 잠시 자고 있을 뿐이야. 얼마 후에 모두가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치를 뚫고 찬란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날아올랐다라는 것이죠. 다른 벌레들에게는 종말로 보였던 순간이 나비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깨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기 위한 잠시의 대기 상태로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리허설 도중에 갑자기 지휘자가 연주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지휘자는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들었기 때문에 단원들에게 잠시 멈추고 악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연주에 망했구만. 음악이 죽었어. 다들 악기를 놓고 가만히 있잖아. 끝났어. 하지만 지휘자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고 잠시 후에 이전보다 훨씬 웅장하고 완벽한 연주를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경꾼에게는 중단, 끝처럼 보였지만 지휘자에게는 더 완벽한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비웃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이 조율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침묵을 깨고 더 큰 생명의 찬양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정자해의 나비의 꿈, 옥탑방과 천사들의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정자레의 나비의 꿈, 옥탑방과 천사들의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부정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까지 찾아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혹시나 백성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사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보다는 복음에 더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적만을 보고 기적만 따라가고 기적이 없으면 안 믿고, 그게 아니라 복음에 더 반응하는 사람들. 영국의 유명한 의사였던 윌리엄 헌터는 환자를 정성껏 치료해서 살려낸 뒤에 환자의 가족들이 감사를 표하면서 선물을 가져오면 항상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상처를 꿰맨 것뿐입니다. 실제로 피가 흐르게 하고 생명을 다시 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집중하시고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부모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단순히 인기를 얻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돌게 하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토브러브의 염려하지 말고, 지선의 염려하지 말라.

네, 두고 계셔나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토브러브의 염려하지 말고, 지선의 염려하지 말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럽의 한 골동품 시장에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줄은 끊어져 있었고요. 먼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쓸모없는 나무 판자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나타나서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내고 줄을 맞춘 뒤에 연주를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시장 전체에 천상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신사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이면서 연주자였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먼지가 쌓여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제작자이신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다시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의 깊은 정글에서 병들어 쓰러진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셨다고 해요.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던 그 한 아이가 드디어 눈을 떴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사람들을 진정시키시고 가장 먼저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 아이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먹여야 합니다. 먹이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면 우리 그때 기뻐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베푸신 후 그 직후에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일상의 배고픔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그분께 나아가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테이유 김정호입니다. 이번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받기도 하지요. 지난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으니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 또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린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삶의 지혜를 주시는 스승을 넘어서 영생을 향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인도하심은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대단하기만 합니다. 찬송 가사처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빨리 나아가면서 그 안에 거하는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세 곡의 찬양으로 오늘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이광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감기가 아마 오늘 내일 며칠은 더갈것 같아요.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목소리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찬양은 워십 곡으로 골랐습니다. 팀 루그 워십의 너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홀리 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 세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너 두려워 말라 팀 룩 워십이었고요.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곡은 소프라노 신델라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그리고 베이스 바리톤 유명현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세 곡 준비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진아의 찬양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내 주의 보혈은 메들리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장보영과 정재은의 연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또 찬양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달빛가스펠 주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명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낙헌제 이 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주일 달빛가스펠은 오늘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또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의 기울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응답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이 달빛 가스펠에 나오는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시죠.

엠브로십의 주임재 안에,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김윤진 간사님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엠브로십의 곡을 한 곡, 들려드린 것 같아요. 사실 유승하 전도사님의 목소리는 친근한데, 또이 엠브로십은 또 새로운 워십 팀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응원하게 되는 그런 예배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들으면서 화이팅입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엉킨 실을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이 실을 녹여 누에서 뽑는 것 같이 새 실로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녹아서 새 실이 되어 나옵니다. 아무리 인생이 꼬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새 것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양이었습니다. 거룩이 능력임을.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Will Love의 빛나는 유산 시편 16편이었습니다. 어제 그 사연을 소개시켜드렸죠. 5015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방송 때 방송 시작하는 시간 1시 00초에 올려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윌러브의 빛나는 유산. 이 찬양도 너무 좋으네요. 참, 또 특별히 윌러브는 이 예배 찬양, 예배팀이기도 하지만, 유튜브 사이트나 이렇게 들어가,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윌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게 맞다면, 제 기억에 맞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탤런트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같이 그 창의성을 가지고 함께 팀이 되어서 많은 이제 음악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이 너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건강하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응원을 아니할 수 없는 네, 윌러브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지만 더욱더 부흥하시고 또그 부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예배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일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치 공동체의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였습니다. 아, 그쵸? 우리가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 참 어느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모든 게뭐 즐겁고 행복하고 되게 밝고 뭐 그러면 뭐 기쁨을 선택하지 말라 그래도 언제나 기쁨을 선택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 녹록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할 만큼 거칠고 때로는 험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볕이 하나도 들지 않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현장에, 그곳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서 그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골골짝 빈들 또 바다 폭풍우 불 어느 곳에 우리가 있던지 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알게 하시는 그 깨달음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현아,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거다.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잘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모아서 한 주가 지난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사용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앱에서 바로 사연을 남기실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 사연은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됩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도 좋고, 신청곡만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샬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남겨주셔도 너무 좋고요. 남겨주시면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곡 찬양 들을까요? 어노인팅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어노인팅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과 스펠 주인순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주일마다 반복되는 예배당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또 매주마다 만났던 사람들을 반갑게 만나면서 우리는 어쩌면 익숙한 곳을 들어가고 익숙한 곳에 앉아서 익숙한 찬양을 부르면서 익숙한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설레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늘 방문했던 예배당이지만 오늘 내가 예배당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기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더 우리가 또 민감하게 또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우리는 습관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준비해놓고 있어요. 아이자 61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온 세상이 초록의 생명력으로 반짝이는 5월의 세 번째 주일 새벽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의 이름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어버이, 그리고 스승님까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모든 소중한 만남이 시작되고 완성된 곳은 바로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가장 작은 천국이라고 하죠. 비바람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곤 합니다. 오늘 새벽은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밥상머리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가족입니다. 네, 박목월님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요 집에 돌아가셨을 때 가족에게 너 사랑한다, 고맙다, 안아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1장 그 후에 야곱이 들으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우리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을 가지고 이 모든 용화를 이루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이 안색을 보니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너는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짐승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들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니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아니하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오. 그대들이 아는 바대로 나는 온 힘으로 그대들이 아버지에게 봉사하였건만 그대들이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싹을 열 번이나 바꾸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 나로 해를 보지 않게 하셨소. 그래서 그가 얼룩진 것들은 내 몫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곧 모든 짐승이 얼룩진 것을 베었고 그가 좀 있는 것들이 내 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곧 모든 짐승이 점박이들을 베었소. 이렇게 하나님은 그대들이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짐승들이 새끼를 벨 때가 되어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가축들 위에 올라탄 수양들은 모두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었어.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짐승들 위에 올라탄 수양들은 모두 점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거나 줄무늬 있는 것이니 이는 라반이 내게 행하는 바를 내가 보았음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으며 또 거기에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땅에서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헬과 리아가 이 말에 응답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몫이나 유산이 어디에 있겠어? 우리가 그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는가? 사실 그는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을 모두 삼켰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모두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것이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시오. 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락타에 태웠고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재물 곧 밧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짐승을 이끌어내니 이는 가나안 땅의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함이었다. 그때 라반은 그의 양들이 토를 깎으려 갔는데 라헬은 그녀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야곱이 달아나는 것을 아람 사람 라반이 몰랐으니 이는 야곱이 자신이 달아나는 것을 그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모두 가지고 달아나 강을 건너 길르앗 산 쪽으로 향한 지 사흘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전해지니 그가 자신의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아

했다. 드디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대가 나 몰래 달아나되 마치 칼로 포로를 잡아가듯 내 딸들을 몰고 갔으니 무슨 까닭에 그대는 몰래 달아났는가? 왜 그대는 내게 고하여 그대를 웃음잔치와 노래와 북과 수금소리로 떠나보내게 하지 아니하였는가? 왜 그대는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이 볼 맞춤도 못하게 하였는가? 그대는 참으로 우리스럽게 행하였도다. 내 손에 그대를 해할 힘이 있으나 그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너는 스스로 삼가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모름지기 그대의 아버지 집을 사모한 나머지 그 뒤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치더라도 무슨 일로 그대는 내 신상들을 훔쳤느냐? 이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되 사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딸들을 억지로 내게서 빼앗을 것이라 생각하여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상을 찾아내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형제들 앞에서 당신에게 속한 것이 내게 있으면 그것을 가려내어 당신에게로 되돌리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사실 야곱은 라헬이 그 신상들을 훔쳐낸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리아의 장막과 두 하녀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신상들을 찾지 못하고 리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그때 라헬이 그 두라빔을 가져다가 락타 안장 안에 놓아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으므로 라반이 온 장막을 다 뒤졌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내주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여인의 생리가 내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가 뒤졌으나 끝내 그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부르르 화를 내며 라반을 책망하여 말하였다. 내 허물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이기에 당신은 나를 그리도 거칠게 뒤쫓으셨습니까? 당신이 내 물건을 모두 뒤지셨는데 당신이 물건들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내 형제들과 당신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내놓고 그들로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십시오. 이 20해 동안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지만 당신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그 새끼를 지운 일이 없었고 당신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맹수들에게 찢긴 것은 내가 당신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그 손해를 벌충하였으니 그것이 낮에 맹수들에게 찢겼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내 손에서 그 값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내왔으니 곧 낮에는 타는 갈증이 나를 덮치고 밤에는 무소리가 나를 괴롭혀 내 눈에 잠이 깃들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당신이 집에서 20해를 지내되 14해를 당신이 두 딸을 위해 또 6해를 당신이 가축을 위해 봉사하였으나 당신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이 경외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나를 빈손으로 내보냈을 것이나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내 손의 로고를 아시고 어젯밤에 당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딸들은 내 딸들이고 이 자손들은 내 자손들이며 이 가축 또한 내 가축이니 그대가 보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날에 이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내 자손들에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나와 그대 곧 우리가 계약을 맺어 나와 그대 사이에 증거로 삼자. 그러자 야곱이 한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자기 형제들에게

너희는 돌들을 모으라 하고 명하니 그들이 돌들을 고두어다가 무더기를 만들었고 거기서 곧 그 돌 무더기 위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이에 라반이 그것을 요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이를 갈르엣이라 불렀다. 그리고 라반이 이 무더기는 오늘 나와 구대 사유의 증거이다 라고 말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하였고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나와 그대 사이를 살피소서 그대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그대가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를 더 맞아들이면 우리 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그대 사이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 무더기를 바라보고 또 이 기둥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나와 그대 사이에 던져 싸운 것이니 이 무더기가 증거이요 이 기둥이 증거이니 이로써 나는 이 무더기를 넘어 그대에게 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대는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쳐 들어와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소서. 그러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그때 야곱이 그 산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의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되 그들이 그 산 위에서 떡을 먹고 온 밤을 머물렀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벌을 맞추고 그들을 위해 독을 빌었다. 아침에 라반이 떠나 그의 본거지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1장 5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한 석 달 동안을 정신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해서 러시아에 제가 탈출해가지고 독일로 이제 갔거든요. 독일에서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숨어 살다가 나중에 한국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연결을 취해서 한 4일 만에 이게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보호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저는 대한민국 들어올 때에 한숨을 먼저 쉬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올 때는 또 이제 인천공항이 다 이제 간석지라는 걸 모르고 갯벌인 줄 모르고 청소 안에서 더럽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더럽나 해가지고 이제 남조선이 아직도 발전 못했구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하도 이제 세뇌를 제가 노동자들한테 세뇌 주던 게 이제 저한테 이것까지 이제 세뇌되다 하니까 저희 북한에서 그러거든요. 당비서들이 너희 남조선이 도망치게 되면 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놈들아? 너네 비밀 다 뽑아먹고 내장 다 뜯어서 내장 팔고 너네 고기는 다 이제 분쇄해서 다 이제 없애버린다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던 그게 이제 저한테까지 세뇌가 된 거예요.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제 좀 이제 지하로 이제 들어가는데 저 혼자 왔는데 뭐 지하에서 뭐 죽이는지 살리는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비밀 불라고 좀 비밀이 아니라 좀 정보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안 하고 이제 먼저 부르면 이제 먼저 죽일 것 같아가지고 불지도 않고 있다가 그게 한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거 한국은 그래도 처음에야 뭐 어쨌든 자본주의니까 살만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아르바이트 한번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려고 사실 아르바이트 나가자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제가 가족이 한순간에 다 잃었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이제 잃었지. 제가 나와서 이제 알아보니까 자식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네, 저희 아내는 이제 본청 죽고 자식들하고 이제 갈라지는 순간에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을 계속 먹었는데 정말 술을 먹어도 이 가시지 않는 건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바 치고는 한국이 어떤 사연지도 알아볼 겸 해서 한 번 취직해보자. 취직해보려고 이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취직하려고 보니까 탈북민사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아주 잘 알지 않습니까? 대다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탈북민을 하게 되면 이제 이방인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제가 이제 북한 대학원 대학교요, 어디요, 뭐 해가지고 강의 다니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 좀 아는 분들 챙기면서 나중에 취업 경험 좀 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취업 알선을 받아가지고, 물론

센터 가서도 일해보고, 그다음에 건설장 가서 이제 노가다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저 크레인 운전공도 해보고, 저 북돌 공장 가서 이제 북돌도 생산해보고, 조선소 가서 용접도 해보고, 몸을 이제 그렇게 이제 혹사시키면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정부에서 한라그룹, 예, 그 한라그룹에서 그 안전일꾼으로 이제 일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안전차장 한 2년에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잊어먹고 살았어요. 잊어먹고 살았는데 2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져온 돈도 있고 보통 뭐 이제 그 와서 또 이제 그저 받은 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메시컴 타기 시작하니까 또 무슨 이게 돈이 잠깐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부동산 또 이제 그예저땅 사고 막 해가지고 부동산 장사하느라 막 그러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사기를 아예 크게 당해가지고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야아 이게 또 망신시키네 하고서는 이때면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굶주린 상태에서 그걸 이제 소주 한잔 먹고 소주 한병다 먹었지 아시죠? 북한 사람들 저 같은 건 술을 10병 먹어도 안 쓰러져요. 예. 우리는 40도 60도짜리 막 이제 그 좀 이렇게 원샷으로 이제 한 병씩 이제 먹던 사람들이라서 근데 너무 이제 허기지다하고 돈 찾으러 이제 다니다 나니까 허기져서 마지막에는 이게 제가 그거 먹고 잤어요. 자다가 그저 뭐 어디서 제 노래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소리가 나서, 아,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하는데, 정신 싹 드는데, 제가 이제 십자가 앞에 있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있는데, 십자가 보는 순간에 정체 없이 눈물을 나는 거예요. 제가, 와, 하면서, 야, 사람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어? 아,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그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세상에 이거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곱게 사는데 이제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또 이제 골탕 먹입니까? 해가지고 또 한번 오고 그래서 또 이제 막 이제 눈물 흘리면서 아, 나 이거 17억 되었는데 17억 이거 좀다못 찾아도 좋으니까 한 700만 원이라도 좀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나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 나 진짜 감사합니다. 나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데 그 뚜버덕 소리 나면서 그 노래소리가 나는 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나이둥디에서 노래했어요. 그치, 그 보느라고 소리, 노래 소리 나오는 쪽으로 이제 보느라고 내가 이제 깨놨는데, 깨놔서 이제 눈 보니까 집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스로 아마 119, 눌렀죠, 핸드폰.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린 다음에, 그 가운 입은 사람이 지금 오더니, 예, 제가 지금은 좀 가까워서 그러지요. 제가 그때는 아주 좌글좌글했습니다. 머리깔이 하나씩 뭐, 그러니까, 우사가 와가지고, 아버님, 어쩌냐고 뭘 드셨어요? 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제 금요일날이니까, 아주 한잔 먹었다고 하니까, 금요일날이요? 오늘 목요일인데. 그러는 게 있어요. 에이, 아니, 어제 분명 금요일이에요. 난 금요일날은 분명히 아니까. 돈 찾으러 다니는 놈이 날짜야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 난 분명 금요일인데요 하니까, 아버님, 오늘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며칠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나 21일이라고. 그러니까 21일이요? 아 오늘 지금 며칠인지 아세요? 26일이에요. 예. 제가 거의 6일을 잔 거예요. 5밤을 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비니까 이제 제가 일어나서 되게 이렇게 막 이제 돌고 막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 그다음에 지금 뭐 영양제 다 맞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메스컴 타고 하다 나니까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제가 한국, 우리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교회 가지 않겠나. 그래서 운이하실의 교회가 제가 다른 제일 처음 교회입니다. 그게. 근데 갔는데, 운이하실의 교회 그 본당 가게 되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좀 일어나실래요? 이제 그 조영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인지 뭔지 모르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춤 나온 사람인지인데, 좀 일어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같이 온 사람 보고 좀, 그분 좀 일어나게 하라고. 그래서, 저것도 이제 한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조용히 살라고 해요. 여기 망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서는 것도 안 좋아하네요. 북한에서 당비소는 다 뒤에서 압력하는 사람이지,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대한민국 정치인들하고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근데, 그 앞에서 일어나니까 할수 없이 일어났는데, 우리 이분이 장성택 축구를 해서 망명한 사람인데, 우리 이런 분들이 저면 우리 교회 나오는데, 다들 가서 저면 전도해가지고 오게 하라고. 이게 심장이 철렁해가지고, 조용히 살라 그러는데, 이 정보를 다 숨기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야, 이씨, 교회 안 다닌다. 이게 무슨, 날 이용해 먹기나 하지 말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가는데, 그러다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저희 집사람 또그 굉장한 또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을 이제 항상 외우는데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하면서 그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당비서까지 한 놈이 교회 가는 날이 죽어도 내가 교회 가나 보라. 교회 가는 날이 있을 거라 보라. 지구가 깨져도 내가 교회 가는 날은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공언 장담하고 이제 막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또 제가 이제 돈 제가 해외에서 북한 그 선수로 뛰면서 국가대표로 뛰면서 대외 사업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쪽을 이제 찔러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또 외국하고 해가지고 또큰 장사를 하면서 좀 불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자꾸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다가 이제 혼납니다. 혼납니다. 이제 야,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있어? 제가 그렇게 사태질 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고 서로를 더 깊이 안아주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용서의 저자에게 한 성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제 회개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그러자 이 작가는 인자한 미소로 대답했죠.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주님은

언제 그 죄를 지은 적이 있냐 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안심한 성도에게 작가는 한 가지의 조언을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 잠시나마 우리는 다시 죄에 매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주의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국립합창단이었고요. 만왕의 왕내 주께서 이 찬송은 샬롬 노래 선교단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한 죄를 이미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애들은 어른들 하는 대로 따라가요. 잘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리라. 자녀를 성경적으로 키우는 10가지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라. 두 번째, 부모의 목표를 강요하지 말고 자녀의 꿈을 존중하라 그랬어.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을 그냥 피아노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얘는 피아노에 취미가 없어. 매를 맞아가면서 피아노

선생한테 가서 배우는데 난 죽어도 피아노 안 친다 그러는데 강요하지 말라 그러지.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줘라. 네 번째,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랬죠. 다섯 번째, 일시적인 감정으로 자녀에게 매를 들지 말라 그랬죠. 다섯 번째, 자녀에게 심한

0: 있을 때는 비록 자녀 앞이라도 사과하세요. 아홉 번째,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은 삼가세요. 열 번째, 자녀들의 문제와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친구가 되세요. 이걸 내가 애들 키울 때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가르쳐 줬을 텐데 나한테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자녀들 잘 키우세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 잊지 마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준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해서 키우라고 주신 거죠. 자녀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튼튼한 다리라고 하더라도 한쪽 발반으로 온전히 걸을 수 없듯이 성품과 신앙이 없는 실력과 성공이란 하나님께 영광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실력과 신앙이 균형 잡힌 자녀로 기도하며 지혜롭게 양육하는 참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들 사랑하고 어린이들 보호하고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챙겨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내하신 구세주여 트루바였고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사역자 초롬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연주 찬송으로 한번더 함께한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는 때의 완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만유,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통일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평과 사랑 은혜의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 온 한 자매님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승리의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자신의 육신으로 그가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담 곧 적개심을 허무셨으며.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기고 마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미움 때문에 이 벽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시기와 질투, 두려움, 무언가 모를 벽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걸음이 있다면 특별히 분단의 벽을 허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힌 담을 허무시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복음 통일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찬양했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첫 찬송은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한시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는 북한이 고향인 유명심 자매가 사랑하는 오빠에게 전하는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그리운 오빠에게 오빠 나는 오빠 동생 유명심입니다. 고향이 오빠를 그리며 지금 이 시각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향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이 글을 씁니다. 오빠 제가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오빠와 헤어진 지도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월 조카들도 이제는 시집장가를 보내고 지금은 오빠와 형님이 살고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오빠, 내가 일찍이 아버지를 돌아가시고 오빠가 나한테는 아버지였는데 그때는 왜 오빠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정말 후회가 되고 내가 지금 이육당에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면 정든 고향이 오빠와 형님 그리고 조카들 얼마나 보고 싶고 먹어도 목이 넘어가지 않네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저희 가정이 굶을세라 오빠는 항상 저희 집에 와서 가마도 열어보고 뗄나무가 있는지 정말 아버지다운 심정으로 돌봐주셨는데 오빠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 이육당에 왔네요. 오빠 나는 현재 여기 이옥에서 닐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으로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무런 근심 없이 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오빠 아무쪼록 건강하시오. 통일이 되는 그날에 우리 다시 만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 십자가에 흘리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꿋꿋이 살아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오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0: 제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오. 오늘 이렇게 떳떳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빛의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북한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로운 나라, 지혜로운 나라가 조국 통일이 그날이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비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이 세상을 더 잘 되게 번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은 곧 하나님의 육신으로 받아들여 나가며 임마누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오빠를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고향 북녘 땅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쳐서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은 북한이 고향인 유명심 자매의 오빠에게 전하는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막힌 길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안전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은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도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상황에서 생존하고 계시듯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의 가혹한 통치 체제 아래 생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 도착한 곳은 비하히롯이라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비하이롯이라는 장소에 장막을 치게끔 하셨습니다. 이 비하이롯이라는 장소는 어떤 뜻일까요? 이 지명의 뜻은 이렇습니다. 협곡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지명 뜻대로 좌우는 큰 산이 자리 잡고 있는 협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었고 뒤에는 무서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그렇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흐르고 있고요. 뒤에는 무서운 애굽 군대가 병거를 몰고 지금 뒤쫓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우에는 험준한 산악 지역이라 갈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직 열린 곳은 하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차질이 생긴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비하이롯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저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 수많은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사방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셨습니까? 라고 저는 아마 불평하듯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마디로 백성들은 여기서 죽는 것이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에 순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판단하며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불평은 단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육신에 대한 안전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막상 그곳을 벗어나게 하니 또 다른 어려움에 닥치니 하나님을 향해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큰 유혹거리로 다가옵니다. 만약 신앙을 포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살아갈 수 있었다, 목숨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침묵한다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협한다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자리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성숙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누가 진짜 참

0: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없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편안할 때, 육신이 안락할 때의 믿음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킵니다.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가만히 서라 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박해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직접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묵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길이 열렸고요. 동풍이 불어와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켜갑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기쁨으로 순교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각자 모든 결과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아이롯은 단지 이스라엘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시를 받고 체포가 되고 가족까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생명을 건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그 성경책은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비하이론, 정말 사방이 막혀있는 포위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싸운지를 너희들이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길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인간의 길은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비아이로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방은 막혀있지만 열려있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막힌 길 앞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17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밤부터는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이 18도, 제주가 17도, 함흥과 강릉, 대전과 대구, 부산과 광주, 포항이 1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여수가 15도, 강계가 13도, 평양과 신의주, 청진이 12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서울과 춘천, 대전이 31도, 함흥과 강릉이 29도, 평양과 개성, 포항이 28도로 보이고요. 해산 27도, 부산과 목포, 여수가 26도, 강계 25도, 신의주가 19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의 하늘에는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가리라 명지 올리브오이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역사의 시작점에 서 계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맺어주실 열매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묶어놓았던 습관과 고집, 편견, 판단 등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실 새로운 세계, 질서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갈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오늘 네오은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47장 하늘이 푸르고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

0: 사람은 오라고 해야 오고 가라고 해야 가고 앉아도 되느냐고 묻고 나서 앉습니다. 상대의 신호를 읽습니다. 분위기를 살핍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기준입니다. 오지 말라 해도 오고 가지 말라 해도 가고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상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놓치면 안 되는 절대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예약해 두었지만 10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대기자가 탑승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알게 됩니다. 그 10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음을. 같은 10분이 어떤 날은 기회를 잃게 하고 어떤 날은 생명을 지키게 합니다. 교통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며 달릴 때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 하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사고는 예고 없이 방심한 순간 찾아옵니다. 빨간불을 무시하면 달리는 그 순간 내 인생뿐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사람을 비웃는 이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느리게 가? 왜 저렇게 답답하게 멈춰 있어? 그러나 안전은 속도가 아니라 순서에서 나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떠났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출발 신호가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이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정해진 출발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울리기 전에 뛰쳐나가면 실격이고 너무 늦게 출발하면 승패는 이미 기울어져 버립니다. 정확한 순간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실력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정교해도 자기 신호가 아니면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답답하고 먼저 뛰어나가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반대로 신호가 울렸는데도 머뭇거리면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불신일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 계획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것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빠름에 익숙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고 빨리 결과를 보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지금이 아니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지금이다라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 신호를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빨리 움직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듣는 자리입니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먼저 뛰어도 안 되고 늦게 움직여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삶은 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를 기다리는 삶은 길을 엽니다. 오늘 당신의 신호등은 빨간불입니까? 파란불입니까? 아니면 노란불입니까? 당신은 어떤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신호를 무시하며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분주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인지 아니면은 내가 일하는 시간인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주님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 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8235번님, 기도에 대한 말씀 마음에 잔잔히 다가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들으시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예배되도록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주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참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는 주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은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합시다. 이것이 선한 의지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주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후 일곱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이번 주까지 흰색을 쓰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47편, 요한복음 17장,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오늘 주일에 김순애 권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5월 17일은 독립운동가로 교육자였던 김순애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날입니다. 황해도 장현 출생으로 서울의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초량학교 교사로 근무했지요. 1915년 만주를 거쳐 중국 남경으로 건너가 중화명덕여자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해 김규식과 결혼했고 1919년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프랑스로 가자 민족의 궐기를 호소하기 위해 일시 귀국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중국으로 가서 1919년 7월 상하이에 대한애국부윤회를 조직해 활동했고요. 8.15 광복 때까지 김규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46년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해 유경사업에 전념하다가 1976년 5월 1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5월 17일 주일에 감리교 감독을 지내신 김종필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나신 김종필 목사님은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개성과 평양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일제 탄압으로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중국에서 북경 한국인 교장으로 일했고 해방 뒤 고국으로 돌아와 이화여대 교수를 지내셨는데요. 김종필 목사님은 1958년 감리교 제8대 감독으로 취임해 교육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김종필 목사님이 1978년 5월 1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에는 신곡으로 유명한 이태리의 시인 단테가 태어난 기록이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761년 전인 1265년 5월 18일에 이태리 피렌체에서 단테가 태어났는데요. 젊은 시절에 피렌체 공화국 정치에 깊이 관여했는데 이때 단테는 정의감으로 일관된 정치 자세를 가졌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에 몰려 고향에서 추방당합니다. 오랜 기간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계속 집필을 하게 됐죠. 단테의 대표작은 신곡인데 신곡은 이 유랑 생활 속에서 단테의 영적 체험을 옮긴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5월 18일 월요일에 위대한 문학가 주홍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돈이 세상을 떠난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2년 전인 1864년 5월 18일에 나다니엘 호돈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엄격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작가가 됐고 청교도 사상을 바탕으로 죄의 문제를 깊이 파헤치는 그런 작품을 여러 편 쓴 작가였습니다. 대표작 주홍글씨는 도덕적 죄악에 빠진 인간의 내면을 세밀하게 묘사한 소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도 나다니엘 호돈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5월 18일 월요일에 오긍선 박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 5월 18일 우리나라의 두 번째 의학 박사인 오긍선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오긍선 박사님은 의학자로 교육가로 그리고 사회사학과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죠. 공주 출생인데 1900년 세례를 받고 이듬해 배제학당을 마치자 도미해서 켄터키주 센트럴 대학에서 물리와 화학을 전공했고 1909년 루이스빌 의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1912년 세브란스 의과전문대학 교수 겸 의사로 있다가 1921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거쳐 부교장으로 있으면서 다시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피부학을 연구합니다. 1931년 경성양로원을 설립하고 1934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이 취임했습니다. 한편 8.15 광복 후에는 전국사회사업연맹 이사장,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 회장으로서 사회사업 분야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 5월 18일은 우리나라 두 번째 의학박사인 오긍선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는 월드비전의 전신 한국 세계 기독교 선명회가 조직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3년 5월 20일에 한국 세계 기독교 선명회가 조직됐습니다. 보통 줄여서 선명회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동복지사업, 문화사업, 선교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을 비롯한 세계 굶주린 이웃들을 위한 활동에 조력하고 있는데요. 월드비전의 전신 한국세계기독교선명회가 1953년 5월 20일에 조직됐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는 경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5월 21일 우리나라에서 경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날 조향록 목사님을 비롯한 18명의 목사님들이 서울시 경찰국장으로부터 경목 위촉을 받아 경찰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경목은 경찰 위촉 목사를 줄임말이죠. 우리나라 경찰 선교는 몇몇 목사님들이 개인 자격으로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 선교 활동을 펴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당시 내무부 차관이었던 김득황 장로님이 경찰 선교의 필요성을 깨달아 경목을 위촉했던 것이죠. 경목 위촉에 이어서 경목실의 직제가 제정되고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가 조직됩니다. 그리고 1974년 2월에는 경찰관 모두를 신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전국 경찰 신자화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경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 바로 1966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에는 김창준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인 1888년 5월 23일에 독립운동가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김창준 목사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김창준 목사님은 평안남도 강서군 중산면에서 태어나셨는데 3.1운동 때 기독교 대표로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925년 5월 동지 37명을 이끌고 한북 영성 주재소를 습격해 일본 경찰 4명을 죽이고 전선을 절단하는 등 한북 일대를 뒤흔들어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뒤에 체포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평양형무소에서 복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김창준 목사님이 1888년 5월 23일에 출생하셨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마치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1장, 새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통합찬송가 41장,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우리교회 윤기윤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사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시편 49편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그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표제는 그 시를

연주하거나 또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표제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그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의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 때 사람이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사촌입니다. 사촌지간 같은 레위족으로서 특별히 성막 그 예배를 섬기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다른 지도자 250명까지 선동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너희들만 쓰시냐?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서 대적을 해서 사실 모세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라와 그 250명이 다 죽게 된 사건이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참 불행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잊혀졌던 그 고라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간간히 나오더니 드디어 이 시편에는 그 자손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로 서서 그들이 지은 시가 이렇게 시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에는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래도 그 자손들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고 또 중요한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하면서 우리가 읽는 이 시편처럼 참 아름다운 시들, 찬양, 고백을 내놓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때요? 예. 번역보다도 하여간 이 내용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혜 시편이라고 해요.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탄식 시편이고, 탄식할 일이 많죠. 그리고는 감사하는 감사 시편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혜 시편에 서다가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지, 진짜 누가 어리석은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인지, 두 갈래 길, 거기에 서서. 그래서 시편 1편도 지혜 시였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이 두 가지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뭘 선택할래?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 것과 맥을 같이 하죠. 자, 오늘 20절까지 돼 있는 이 시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두 번 반복해서 마치 노래로 말하면 후렴을 부르는 것처럼 반복해서 이제 부르게 하는데, 우선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다 관심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 어리석은 사람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 돈 없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니 권력 없는 사람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모여서 귀 좀 나한테 빌려달라. 이렇게 들을 사람들을 모으는 게 1절부터 4절까지 서론 내용이고, 실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한 가지 메시지를 두 번에 나눠서 부르는데, 그 두 번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후렴이 나오는 구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은 5절부터 11절인데 거기에도 한 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죽음과 구속. 죽음과 구속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 후렴에 나오는 게 12절이에요.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만물의 영장이죠. 영원하지 못해요. 장구하지 못하며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죽음과 구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후렴구

20절이 아까 12절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게 그 인간은 종교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얘기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또 돈 많은 부자들, 그 사람들 그 지혜로 또 그 재물로 자기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또 자기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내용 전체를 딱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은 재물이나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구속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속하실 수 있다. 이것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며 세상 중심에서 사는 자는 짐승처럼 어리석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자만이 지혜롭다.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죽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는 큰 죄를 지지 않아도 막연히 죄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나를 덥석 잡지 않을까, 갑자기 죽어서 어디 안 좋은 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부러워합니다. 돈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지식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가족이 뭐 행복한 사람 부럽고, 인물 잘난 사람 부럽고, 하여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고, 저 넓은 집 사는 사람 부럽고, 하여간 두려움과 부러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5절에도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죄진 죄책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내가 사는 길이 항상 죄짓는 거죠. 나를 예워싸는 환란의 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많죠. 내가 어찌 두려워하자, 두려워하랴, 두렵다. 또 16절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돈 많은 사람,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내가 볼 때가 돼요. 부럽죠.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소위 권력자들, 부자들, 지혜롭다는 사람을 부러워냐, 또 그거 없다고 두려워냐, 이런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집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죽음 평준화예요. 이전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그냥 10살씩 올려드릴게요. 10살씩 올려서 이전에는 60대의 지식이 평준화된다 그랬는데 저도 70까지는 해야 되니까 70대의 지식이 평준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공부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그게 그거예요. 80대에 되면은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생긴 여자나 안 생기잖아, 그 여자가 그 여자다. 90대에 되면은 재물이 평준화된답니다. 가진 놈이나 안 가진 놈이나 지가 쓸 수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보는 거 외에는 그게 그거래요. 재물이 평준화해. 100세가 되면은 건강이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래. 죽음이 다 평준화지. 죽음이 가까우면 다 평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팀 켈러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 유고를 모아가지고 책을 쓴 게 이번 주에 왔어요. 죄를 말하다라는 책이 왔는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죄가 당신을 짓는다. 이놈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종으로 부리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당신이 하나의 죄를 끝내고 손털라고 했는데도 죄는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았다. 죄의 임무라는 것은 당신을 완전히 소유해서 지 종으로 죽을 때까지 부려먹다가 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죄 한 번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 죄 그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권력자든 그가 지혜가 많은 사람이든 그가 재물이 많은

0: 사람이든 간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대가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대속, 그 속량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온 세상을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을 구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이 6절에 나오는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죽음이 6절에 나오고요. 13절에 또 어리석은 자가 오는데 자기 지혜를 믿는 자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데 자기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도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영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 따라가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정직한 자들인데 정직한 자의 아침에, 아침은 뭐예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저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그들은 아름다움이 소멸하고 수월이 결국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반면에 49편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느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재앙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며 자기의 많은 지혜와 권력을 사랑하는 자들도 나는 부럽지 않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시편 49편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9-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91장, 새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통합찬송가 391장, 새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시편 27편 4절 말씀으로 방송을 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은혜 가득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CTS의 나의 맘에 근심구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일 때도 있고 평안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함께 가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다음 곡은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감사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믿기에 감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클래식콰이어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원웨이 싱어즈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수록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기쁨은 성도들만이 압니다. 다음 곡은 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곡을 주일 예배 마침 찬양으로 부릅니다. 주님의 날 향한 계획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함으로 따릅니다. 이번에는 나무에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이 허전하고 참 기쁨과 평안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서 즐거움과 화평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주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 강력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 강산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존중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 빛을 발하는 선교의 나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M 107.3 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5월의 햇살이 한층 부드러워진 토요일입니다. 가정의 달,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의 바궁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말 한마디의 따뜻함이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가정을 더욱 빛나게 하겠죠. 오늘도 클래식 선율 위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클래식 산책 첫 곡으로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편곡한 우리 집을 인천시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트리오 제1번 D마이너 작품번호 63번은 1847년에 작곡된 작품인데요. 그의 실내악 중에서도 특히 깊은 감정과 긴장감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하실 제1악장은요.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강하게 이끄는 핵심적인 악장인데요. 이 악장은 시작부터 매우 인상적입니다. 첼로가 힘있게 주제를 제시하면요. 곧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합류하며 긴장감 넘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열정이라는 곡의 지시어 그대로 밀도 높은 감정이 쉼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프 페테라임의 바이올린과 보아츠 트리오의 연주로 슈만의 피아노 트리오 제1번 D마이너 작품번호 63번 중에서 제1악장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돌프 베테라임의 바이올린과 보아츠 트리오의 연주로 슈만의 피아노 트리오 제1번 D마이너 작품 번호 63번 중에서 제1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 역시 로베르토 슈만의 작품입니다. 슈만이 1851년에 작곡한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실내악 작품인데요. 제목은 우리말로 동화 그림들 또는 동화의 장면들이라는 뜻이고요. 낭만주의 특유의 상상력과 서정성이 잘 드러나는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제1악장 니히트슈넬이라는 지시어인데요. 빠르지 않게라는 이 지시어처럼 약간은 부드럽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시작해서 마치 이야기의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특징은요, 명확한 줄거리가 없이도 듣는 사람이 각자 자신의 동화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미샤 마이스케 첼로와 마르타 아리에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슈만의 메리헨 빌더 작품 번호 113번 동화 그림들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역시 슈만의 노벨레텐 작품 번호 21번에 8번 함께 하실 텐데요. 작품 번호 21번 노벨레텐은요, 8개의 독립적인 성격 소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8번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규모적이고 극적인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선 1번에서 7번까지의 곡이 다양한 장면과 감정을 보여줬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제8번은 그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폭발시키는 피날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 피아노 연주로 슈만의 노벨레텐 작품 번호 21번의 8번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슈만의 노벨레텐 작품 번호 21번에 8번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미샤 마이스키 첼로와 마르타 아리에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슈만의 메르켄 빌더 작품 번호 113번 동화 그림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A플랫 메이저를 마르타 아레리치 피아노와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디히터 리베는요, 독일의 작곡가인 로베르트 슈만이 1840년에 작곡한 대표적인 연가곡인데요. 제목은 우리말로 시인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곡은 하인리히 하인의 시 중에서 16편을 골라서 만든 연작인데요. 사랑의 시작부터 좌절과 상실까지 감정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전체 16곡은요,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곡은 사랑에 빠진 설렘과 희망을, 여섯 번째부터 열한 번째 곡은 사랑의 불안, 갈등, 그리고 배신의 느낌을, 그리고 마지막 다섯 곡은 상실, 체념, 그리고 씁쓸한 회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에서는요, 사랑의 기억을 큰 관에 담아 바다에 묻는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연가곡은요, 예술가곡, 리히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요. 특히 슈만이 가곡의 해라고 불리는 1840년에 작곡한 걸작 중 하나로서 낭만주의 음악의 감정 표현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1곡 Im wunderschönen Monat Mai, 아름다운 5월에 4번 Wenn ich in deine Augen sehe, 내 눈을 바라보면 7번 Ich grohle nicht, 나는 원망하지 않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번 Die alten bösen Lieder, 옛날 그 나쁜 노래들을 테너 프리츠 분덜리시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으로만 꾸며드렸는데요. 슈만의 음악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온기 하나로 남으셨기를 바라봅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분들과 더 많이 웃으시고요. 더 많이 표현하는 밝고 행복한 날들 이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악과 함께 환한 웃음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지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가정의 달 5월. 5월의 주일은 매 주일마다 특별한 별명이 있지요. 오늘은 어떤 주일인가요? 맞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을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 약속한 것처럼 스승의 주일을 맞아 여러분은 어떤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나요? 교회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렸나요? 특별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표현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은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방금 들은 곡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또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낡고 부서져 버리기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하지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은 짧으면 30분, 1시간인 정도인 경우도 있어요. 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참되게 가르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학교, 학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번째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우리 선생님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평생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수의 복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잘 듣고 성구의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0: 5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마가복음 4장 20절.
1: 아멘. 여러분, 성구챈트를 잘 들어보았나요?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의 주소를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가복음 4장 20절. 와, 여러분이 잘 듣고 기억했군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교회에서 들어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농부는 모든 씨앗이 좋은 땅에 잘 심겨져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 맺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날아가던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또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곳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요. 잘 자라 무성하게 되었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어요. 와, 정말 놀랍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로 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이에요.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자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말,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잘 자라 열매 맺을 때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겠어요.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0: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마가복음 4장 20절.
1: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 더욱 많아지겠지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성구를 챈트로 부르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암송하기로 해요.
0: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마가복음 4장 20절.

보여줘.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코리의 주변은 6명의 사람이 숨어 살고 있었어요. 코리와 가족들은 식사 중에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경찰의 습격을 대비한 훈련을 하기도 했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식사가 끝난 후 오씨는 다른 곳에 숨어있는 자신의 아내와 아기를 생각해 보았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오씨는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내와 아이에게 천사를 보내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얼마 후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도 습격을 대비한 연습이었을까요? 친구들! 하지만 이번엔 연습이 아니었어요. 코리가 유대인들을 집안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그 사실을 게슈타포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섯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슬아슬하게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게슈타포가 찾기 전에 안전하게 숨은 그들은 그곳에서 나흘 동안이나 있어야 했어요. 다행히도 네덜란드 경찰이 그들을 도와 다른 피난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사이렌이 울리던 그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체포되었어요. 게슈타포는 비밀의 방을 찾기 위해 집안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체포된 모든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날 쉬빙겐 감옥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리의 아버지는 체포된 지 열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코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코리 아버지는 구세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콜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게슈타포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것은 영광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콜이의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도록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놀리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속한 축구팀이 주일에 연습 일정이 잡혀 있는데 연습 대신에 교회에 간다고 코치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고통받는 동안은 괴롭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았던 작은 고통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죄 어린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늘나라 천국은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아버지를 잃고 수감되어 있는 코리와 언니 베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10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여호와만 참 하나님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림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의성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허소린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참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보통의 미술관과는 달리 벽에 그린 그림 하나 또 조각상 하나 없는 텅 빈 공간이 전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대신요, 미술관 곳곳에는 작가의 의도를 몸으로 표현하는 해석자들이 관람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죠. 누가 작가인지, 누가 해석자인지, 누가 관객인지 알 수 없는 묘한 어우러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는데요. 음악으로 그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하면서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그 순간 미술관에서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시를 경험하면서 문득 기쁘더라고요. 가슴 벅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의 작품의 한 부분이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요. 그런데요, 그 뿌듯함 끝에 나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아무리 세계적이지만 사람이 기획한 전시의 일부분이 된 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이미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또 인간관계, 우리의 감정, 꿈, 일상의 모든 것이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활동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와 그림의 하늘의 축복으로 모닝브레이지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요. 티노 세갈이라는 현대미술가의 전시회

0: how great you are.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빈야드 뮤직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걸작품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즈 시작했는데요. 걸작품의 가치는 작품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다는 그 작품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가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죠. 우리 삶을 보면요. 때로는 깨진 조각 같고 또 색칠하다만 미완성 작품일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인 티노 세갈의 작품의 주인공은 아니어도요. 이미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 속에 주인공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데이비드 밴드의 음원으로 함께 하시고요. 너는 내 것이라 박종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소프라노 최종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토브 워십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빚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피아노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대통령 자유훈장과 10번의 에미상을 받은 미국 MBC 방송국의 대표 앵커 데이비드 블랭클린은 빵과 벽돌로 알려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놓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빵이 아니냐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벽돌을 걷어차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앞에 놓인 벽돌을 주워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이 빵이냐 벽돌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미국의 격언 중에는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몬에이드를 만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만들어 팔면 다시 레몬 여러 개를 살 돈이 생깁니다. 몇 번을 반복하면 단순한 레몬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격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신맛이 강한 레몬을 인생의 고난이나 불행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몬과 같은 고난, 벽돌과 같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길 때 불행이 아닌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내 눈에 볼 때 어떻게 비치더라도 그것을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사모님의 예수동행 일기를 한편 나누어 드립니다.

일어나기 어려웠는데 오늘도 새벽 전으로 이끄시어 기도로 풀어내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부릅니다. 주의 선하심 안에서 이끄시어 마음 안에 세상의 지저분함이 조금도 없기를 간구하며 간절함으로 주님 부릅니다. 알 수 없는 힘인 것 같으나 알 수 있는 힘의 이끄심을 받으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영과 혼과 육을 뚫고 들어오시며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그 애타는 간절함에 마음을 싣고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오늘도 섬김의 마음으로 아기 학교를 위해 애쓰셨을 아기 학교 팀을 축복합니다. 아가들과 함께 참여한 엄마들 또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깝게 느껴지기를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갑작스런 제자 훈련 휴강으로 여유 시간이 생겨 딸에게 다녀오게 됩니다.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오늘에야 다녀옵니다. 딸이 나가고 있는 방송 듣고 함께 저녁 먹고 영일만 해변가를 산책하며 좋으신 주님 부릅니다. 주님 생각하며 하루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베푸신 은혜에 동행의 걸음을 함께 하신 은혜에 이 비천한 죄인이 감사드리며 은혜의 주님 부릅니다.